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닥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쿨유라 닌다 기공 치네 롱 쿨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쿨공기 쿨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쿨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교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 개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센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Linda.
1: Yes.
2: そうそうしや。元やら。まなすこんへす。よま。で、しゅ、正春。水春さべれちゅ。もねちゃぼとわ。ぎょうごれべり。水春ね、ねずとすべだが。ラムさん、さわしょちょと。ちょんぎだ、ちょんてぎみ、せねてんで。かぶてたくちょとぷし。いねがすんてちしゅで。じゅぐぐまそそしや。うん。こぞしゅれしんやそうざ。
3: 자기는
2: 고사야 말하는 수고
3: 아르팅 마시. 나 섬세지. 말하니 사치지. 리굴친 근데도. 리굴
2: 망소소에 균형 사사야 용구리. 취디 약도.
3: 녀제나 도스난도. 리굴키야
2: 체 권제디 촘레 권제레 마치. 녀서인 요즘 보라 녀슈슈가 친구. 용아. 제나가 나주 도스인다.
3: 대기인다.

0: 출라 미드서 교실로 로스
1: 공회 아티 공회 공회 아야 공회 내 뒤에 뭐 하셔
0: 남자 세카도 글리치다
1: 공회 공대단 글리치대지 차리가 키체 총대래 공회체 좀기
2: 대체 자게 유미소 주리다 사실 조제 문에 덮히도 와
3: 정부 허락에 유미성 의매자 주리다 지역으로 송송 차리
4: 주부
5: 장 체원 나라 아슘 루도 와 이제 유마지 되다
3: 아슘 주리지 야 양차 여제 킬레스
5: 터치나
2: 아 걸리시라
4: 주부 와줘봐! 다 돼! 다 되지! 수셔! 수셔!
0: 미디밀러 허다푸 스고리
4: 허다푸! 같이 해봐!
0: 거대로 희나지 차송기 쓰기 나이 도스니 어때도
4: 생마랑 그렇다
2: 로마시다
0: 야! 로드윈디 감히 캔사 쓴기 가래 나 미기에르 참여 처음 알베
2: 로트, 저랑 사크세스가
0: 키나조 갈수 있네 니 상문욕이
4: 로쥬
6: 로쥬 로쥬 로쥬
4: 허다푸 시바세트
2: 세준다 세준다 대춘
7: 공자당과 들의 제비는 지방에서 협상이 허리
0: 탱기 드레 공자당의 키즈 주리두 서니 키즈 강부두 지마 현재 소대 거이스리 콘즈 희조 클릭클리지 박부슈 주디도 야면나 콘즈 차다 주리 구제 지가라 구도 맞게 과조디도
2: 아 만주 미디게게 패진 카피 초 아요
4: 시와 하도 아 동저니시 원장께 감사지 뭐 초고에 용도 나도 상관 제부지 잡지
8: 这个空调当个来接这个经常接我也送给现在开始也多经常到城大开始不是刚没有送给他都和过前世界中我是个月送给对大对他所在上东啊广场车下来下中赶紧下中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
5: 陈贵河了，既然看到俺别怕，陆队，远见不多，见不多，巴不到休息啊。他都过去见有你的何国金、何大福、曹日，进出马当过了，总地所路进个准备穷人，进出单位去了，我吃不起不是。你他个什么去？他是对我吃亏不是？陆队原来没接触过有你个怕的，陆队原来闯跌了，拆迁部才敢进所，走，那你可别走。
0: 兄弟，肃静，他这个马大！你最安心些，我来了。陆队员，让给人们提前，我来马配，俺去到先忙，工资也高。陆队员，别叫。
2: 你怎么的？哎呀，你！我一问谢谢，你们可真重要了啊！你这钱管真多哎！
4: 杨老，下来，下来，下来！
0: 시체를 베르시아.
2: 如果了，有么事想办法子，庄主任要叫朱队长、郭村村和乡下。
8: 我
2: 这边叫朱主任，大小几个村规模可以处处长，掌握一个，跟着如果那天呢，贵阳的遵义路队，南街的交规车下。他在下关内村，有事情不爽上，头先前去前呢，找我要求去救我妈的。国民党的年班收了个，三年个下不大，有个项目大年这些，行了，郑州多少大，我打朱队长不有啥，冬季年不当过的，下不下么样的，俺就电话联系起来叫不来。
8: 让个木秀去兑钱呢，郑州人不也愿意打，别叫他介绍个社会给吃不丢的。
9: Les，马上那边，我们叫居住呗。他的生意大，还原，虽然说了，吃不打他最吃不住呗。
2: 你当小皮，让个星期能过去，主任又做不起，你个来都如果还打单去，就当当不够的掏损钱，主任又做不两个，做不透气死了。
9: Les，喂，
2: 杨家伯，可把路给接下，还不接他大去不是？
10: 接不接人了？那么啥洋芋了？到台北市当去，川下的川柳木棚，先给吃种贵的的，合作去。嗯，田峰。
11: Yes。季春。
10: 接不接人了？第一，检查台北白公馆的，大姐姐去这些，谁是那的？第二了，路中罗广兵所，三位当个路中走这边，让头让去读。 第，过去被路顿村霸占，等到总干那了，就跑呗，把卡缉住。第二，第总干那给内族卡缉一下。

0: 로드 감사.
1: 수스동아 감사. 감사.
2: 조시라 감사.
0: 감사.
2: 조시등라 감사.
0: 감사.
3: 조시등라 공무원 실패자. 다리가 주차되어 비교해야라. 십수 십이.
0: 맞지. 길이 예지 표면 두시디. 릭대속배 루트게. 나도 대처병다가 대수차자. 용거초.
3: 루트 돌림 피배.
2: 계지 표면 뒤진디 표면이 시디 자냠 콤비 지자 제약 뒤지시디 아 중사비 표면 직원 내시나 슈고드고
0: 최고 디젤 대제 미게 죽주다 랑랑소스 켜고 나라 누워 체보 대비식규 부자 당고래
4: 감사합니다
3: 슈스등아 기내보다
0: 영아

0: 지다길 펜주 따도탕 예주부탕 마치에 니가 펜바 총기다 총세 펜주로리 지나베리기 시주 카세도요리 민아 시원닝베 지링길레가 지차네 죽지브리 디지로 나주 훈읍주게 시주 럽다 림보되니 게르기 마즈링루기 펜조 데미나솔로 뉴므지탕 로교치니 림보탕부 기가마오 응위부 람사 니쇼리 아장자 레미뉴르단제 네드 탁주치네기 공스텐 중원에 셰나 응위부티제 폐지 고야 요마리 난츠 상메 되며러 진조치기 장메 당바친 특리
1: 와 나 세세 쇼아치 나 레미뉴르 등메 계급마고의 위부디 여실하지 위부디 유배시고 나 해가니디니 최동지 내민용 따고야 함도

0: 감사. 그리시교 샘플라이나 나 왕부신 럽조 장미유이 왕부신 명야라 주리니 주치와 치스 샘플라라 쿠루츠야 치도 왕부신게 나 차부단추
1: 니암라게 우수체나 가로지 모르체고 유송귀
0: 가리
1: 사빈바 싱싱 꼭 베칸라 투대체오지
0: 공주님소
2: 계승마지
3: 봉주 뉴스에디 이제 제스 쳐버다.
4: 됐어.
3: 네 바도 대기 제배 주제라 랩 쳐버.
5: 양사쇼. 뒤촌에 다르죠.
3: 도다.
5: 봄쇼 죽줄이 니 봉지게 장원에 타고 사샤. 로쇼 봄쇼 중에 봉지 시장 자 사샤.
3: 호소난 게 나다. 시순 그 텀치 인스케리 탐지샤네. 투스 투룸 해 봐. 광고 돌 때보다 차르샤. 우리 류당라 다도. 봄쇼 집시다 중아 디신이 죽줄이 니게 시장 그 자오. 카체스부터 포조기 봉쇼 조용을 배 지주들의 장학교 장학이 봉쇼 주주들이 이기 지주 직제시 투놈네 턴디 개몽의 주주들의 포조를 걸 포장이네 봉디 카토기 시장을 꿰디 다오송배 최중인이 시장 유기 고소이
6: Let's
7: 뇌동 가최시와 주네 시장 예고 더창 송토시 간다 더창 님송 송토나 정강기 봉디 가최시 외먹더 마시 까미 소토리 나 꼴기네 최악 특시유 렌게 사마 지구 야추기 퓨중기 막변샤다리 민알 부마게 사지 망치에 심사비 이네 정기치다 락바도 싱싱하게 산삼라 더둔 사지 망고 구마게 순지 제도요 마지 제장 계속 혼노 그럴 때니 그도 먹답 채우리 이게 견지 지우르다 네 공구 그도 락대비 공구 샤샤디 연결 겹주인다
6: 러스

0: Sam Shaw, somewhere the GD, San Shaw Yinji, Tora Jilla, Taiwan Guji, not to the awesome Sung Yu, Kenny Tamji Swimchi.
1: Yes!
0: Number two, this is a
1: square. Turn
2: 이네 둘이 뉴주 루가 가기 루디서 슈캡스로 와 다들 둘이 좀래 코주디 자타고 싫어도
1: 우리 라니야 사슈교 막디 시베 막지 텐락 더틴 조스 시단 계획도 없이야 장마게 장마 티치 당가 돌아 사주 세배 맞지 당시준 세샤
2: 对不起 Доктор Дю Чанчжи, если не буду я милым ди, я дом все сися.

0: 좋아서 마양 계속 주고 싶어.
1: 어, 조리 오라. 고마서. 네 경매.
2: 아, 뭐네 셉시스.
1: 아, 계지 마시. 뭐네 전에 경매 야고시라도. 나는 공부시워 좀. 감에도 스테이터네 30 두기.
2: 어.
1: 어디 부글라프다다라 삼담이베.
3: 삼담이. 이네 니고 글룹추 참 칸차샤. 타니 줄레 정기메 주기. 암라 구장게 여야미도. 나즈니 철다그라시.
1: 계지마시. 니에 공림 쉬었죠. 나즈레 원 보고 망자자
4: 챘메죠. 챘니 호슈스 터지나.
5: 조리 울라. 고소여라. 잠면라. 코부여는 쇠쇼아피 아.
6: 레스 레스.
5: 조리 울라. 조리 울라.
1: 어. 개인이야 교시.
4: 아, 터스니 제요.
5: 어. 朱志武啦，跟着雪雅学编，俺最不屑可对罗永武人，羽绒打扰境界，统统罗满来咋，俺能俺们这休息冷的，人家的滴滴滴是友谊。
1: 嘿嘿嘿，就是那么些，得了兄弟呢，叫个罗永武人。
5: 啊嘞，钱呢，得了没兄弟呢。

0: 탄잠소
1: 제리 남게 다 꼴십을 수용원데 축소주 다 탄잠 꼴십 제주티 나선데 님지 툼데 놀루 강도 교자 대리 탄잠 꼴십 제바 다 탄잠 송외 긴지 된교식이 유
0: 다는 이제 되는 거라 라저 되는 탄잠 되는 거라 잡송 되는 샘제 간나 간나 대대나 대벨라 거르죠 자때는 간다라 다 탄잠 소에 기름 나라 간다 잘다르티 타오는 샘나나 가저 쳇보다 되라 기보다 도스
1: 총주 바바텐주 ngarsin kangdang mara kursip chebara kyu gu gu yu
0: ngi mek tu le na kangdang la ne ang ya ba ktu la ta la hyen ki ji zo yak bore wa mota tang ne ki kor ge la de sta tang dam ge ji ji kyang mo lo ba la ti ga sa kal cha chang la kor ge de na ro s
1: mirup sum ki ya tang sam kursip dam gyu ju ji de me la mirup ne mirup ha ra gyu ju chi be ning dop ti we nyam ba me ten ki ja gang chong zo ro du jin ni ji ni zeng ni yu ba ta 망소 계제 십주생의 여진 야양비에 조서라 누루 추소기의 켄신 기독기의 비에 발신유 테니 루도송기의 탄상 비된 청소 탐부티인 탄상기 커습타 자랑기 커습 디신 켄덴 조리 퉁기지 여비에 터송 망송기 초의 자긴 균두 렉주 중화타 기능 응아르위에 퇴도 조신 여비에 슈누 응아르리 망와 탄상 꿀십기 레드나 슈니에 파사포유타 메제기의 탄상 송신유 루도송 리송샹 등위기 수지 유미도지 자강 총주 미릅송기 탄삼송원이 응리기 탄삼망송기 계지 터송기 문수식시 안주 탄삼 존징 총조타 탄삼 타 자당 크습기 시주 등규 체리 망조 로디뷰 추소와타 고십 제주로 튕겐 자로에 탄삼 야구송와타 제지 대신 기비 총어라 르도버 총유 제송버시
2: 허거 총기 사단남 삼칭기 남찬이 Hoko chongkir ki nga jibshi zonye jimjwe mangchwe le chesigi mata. Ge dun shi e jwe mchwe le ne ding song che ne le yu thamzin ki byuse ta nyur che ge nin chi shing gibshi.
1: Dun da jubara, yelung zangbe ngwa su dun nyam tuba ta. Sara lam samjian zun yun to, jurin jili chukor ta ali chukor mangbe rang rang ki lenggen jubshin e jwe mba gyan chak la ki tuga dara lingju jishi bie zun chi shing yu. 华中的马州列着陆地采油公司三间南站企业监护了客户企业他的案子三间南站企业因为冷地用陆地什么他因为确实显得进的就别等就妥陆地图书业他的因为同比二中他因为企业三位定性约其什么事撒拉朗三间里去年十几库朗企业测试行这么他也弄三部车都给行罗江我你这对他 총결을 남자 샤동 망조를 뜻뜻 준투와 지역에 가지 망조 레드시인 남장 준유티의 서부토위에 장장토 인신 초등 인물추 레고야 망부비에 괴비에 어준의 가세 신부 유지에 송버시 사라람 삼진키 남장 진열 照진키 미 계기 계주신비에 冷不走铁리에 켠 조른 지대 최고로 중리 구리치바타 삼딘 니슈 접시에 퇴직도 어준 최신 유지에 송버시 뉴진치외 사도 쿠류타 어준 전로를 카디급 而这么去高二的名字把它蹲脱绝的而这么去去南站组织拿出跟勇气对进人的样连上米下把它撒对特色对马拉别的七星月把事花个重叠的撒拉朗三金铁列中部原军铁南站铁就这月两个抗议若我就月把七个月别就没这把它顶送起的连金立住土把七个银写送把事那人铁七撒拉推荐他

0: 시기치고 둘이 온디치디 자봐 고고탄 거 주노 카스치리 마세앙아조 나니가 튀어내지 계시디데 둘어 먹고카네 붕치 공디치고 주노 튜츠게 등마시
1: 나니가 제변너 튜스문에 등마시
2: 제사치
1: 제사
3: 전춘 마섬스치 마란소의 둘이 카고지 온디치에나 등마르베 나니가 마수니엘라 둘이 용세시 온디치에비나
0: 小辈家土马里了找我和当土里监狱了他的早上光地里重新主力的给国庆被拍大戏嗯切走了嗯我想继续蓝地内水崩金内成距离 尊义内重庆不多
3: 让他你来要马戏记得干什么呢贴个大浪过送去去给你现在的出道的王者前辈呢吃把我当头了这个起头马戏出道的王者前辈都的他的出道的王辈呢电波都有了一年退出天的你先是经过的但是我最出道的王辈呢退出的先生马戏让对你说
4: 봄 기업내차
3: 전춘 니랑 섬주디 학화배소라 치에서 랑게스나 시주네 추도네 원진치 정외토 깜스네 도구를 쓰기오라마
0: 닥시 개요라가 니 섬주키시야
3: 니에체나 나주 랑상 니수디 카스카라 야타비라 제비나 자우 랑상 우상상 보조 셀럼부 까하주시
0: 지 개요라 섬 닥시 대령아디 자퇴지유 대슈베 레시브 장매 사원 등소지유
3: 주저 마을라게 겹쇼네 추시디 초보랑게 로스텐벽원에 구현동치 다리 이능 안서 대다 승배라지 초무를 투투베 마세 전소 치료네 개조마게 막등 동지 등지 공제다 머신에 손으로 강고대부 주투메사 다리 이능 독통균약지리 텐벽강 리마티소에
5: 人心给进度不讲了，错了，冷个的。嘿，空姐当了卡地家庭的队员呢，托我给你杀鸡的这土锅吃个这边。对，哈萨昂达松松松给，将咱们多些单过些去，对大的各种就说。永安，你老婆来吃吃。他的都是得对。 主任王这个如果忙起了几千年，那对他个这些，他都不要给在人家看些了，干脆你多给，凑近大些。他的贵州那样呗，基地人家就准备准备，主任王这如果。

0: 야사쇼.
1: 야쇼.
2: 우디라. 로노신지시 주링외서 화샤화웨 병조신지가 개교체피. 고두동다 관람. 저리 구소. 지주인들지 러상계차샤. 머지허라 공부제나 러상 원진뉴쇼 마탄베킹기. 마드접예베 배교 코트고 공통안용송기.
1: 야오총. 람사 머지허라 단련다니. 머구카네. 랑고다 쇼숨다. 마공외제 원지다 쇼숨 공티체. 슝라메베 사자. 다제다. 야르티제 워르주. 코드 김베 마드접게 봐. 배교체한 슈긴테나 융마리스치. 마오주시. 가족구 누가라. 넘주나네 유제. 코드 길린 투부 채우리 수요리.
0: Let's

0: Kozutipcha, Dunya Kansa di Kyoto Zombatsi Yomashi, Jama, Kiranzu Kipu Chitri, Zangme Shinseri, Nidare, Kyoto Kalegi Mu, Zangmasu Masi, Kyoto Simu Yamche, Mie Member, Jay Member Chiwashi, Dunya Kansu Yadi, Kiranzu Kumchi Yamudi, Bang Suyak Chitri, Kyoto Nida Jesabe Chila, Nazi Kyoto Shichirin Nilo.그랑스 지조 사베나라 동음에 정기랑 다시 조치 프로노브주게 스지드 제도야티 그랑조 삼바담 시레라 지조 사브디토라 나조 다고지라 귤귤치 도시 삼매 삼스도다 내로드 제제마시
1: 아 제제제 오늘
2: 조진 오라 시시링 내 장고르베 나 응가로 쳔부티 제 용그르베
0: 데모 형 가져와시 谢岁了,宁瑞宇呢,母猪被乔王没死,陆中山的可对前呢,七成马戏。前三天做,略略解爹爹,年大街头被输过,金马仓马,先于见巧皮,连路的这些马戏。
2: 가마게 따르다샤
3: 지불러 강에 가수 채비네 폐규 먹분기 코트 예류톱 거래 세국 내둥기 김배 막도 접제배 폐규기 랭게러 슈긴티는 육마리 외서 하도네 유학 랭게디 니바도 주고치그리
2: 이내 안저 가마 단도 중조저 봐 캄베 사도디 사도 게지도 비 인스그여리
4: 강주 사도 쥐소게 고로 냄시 교친 부 중자 세소 내가웨 그 인스고리 니마 어리 넘주 토분 칼람 규제 피드 토부장괴 라즈다브리
3: 어림이 주모토베 턴다 안수 중구미 주모토베 켜보여 말해 아, 이 내 까르치쿠기 원주 먹고 서주세제 니모만 고치시오 틴제 투일러 카마 루투일 마디나 폐지 용미도
4: 다 그래 카마 루투소 강에 가수 채비네 캐세세제 특히 주동다 뉴슈유그 별규 먹봉기 코트 길리도 치러
5: 레스 안서로로나 도덕교 간치
6: 근데 디스
5: 아 터제나
6: 터제나 터지 당사부
5: 예 코트러 마트 카마게 통화내 필제 외소다 주리 카토네 가르세 리오브리스기 제자 마트 카마 문에 경탁 주리도 와
6: 안서 별규 공유 루가기 카즈 고덕 내든 탁주 도도 와
5: 왜
6: 장민규도
5: 신이 형배
6: 대체 같이 유 유를 못 도무죠
5: 아 왜 민규 니차 장게 양수 우야제 내속에 갈라면서
7: 나 내속에 갈라오래 됐다 나 빌리스이 등제 내속에 갈라오래
5: 제 동시 오늘 역사민도 장 장능민도
7: 야 장능유
6: 장민규 장당다 대민도 잠깐 쉬시 가로 저기 왜?
5: 가로 저기야. 수다 가로 저기.
7: 신경이가 경치.
6: 시동아.
5: 문에 가로 저기 왜?
7: 어.
2: 벤친 너무 가네. 만주 진주 막에 별 강조 진주 등이 여와치.
3: 야고도 이래 접촌의 시외 준비 차고래. 조연의 뒤에 시외 준비기 착긴디 니와도 상보시고래. 니에체나 퇴제 당고디 인지다 어리 둡수 끄기네 유텁 차고래.
4: 재능의 이것이 제재 족부님과 기다주고 꿈을 못해로 쉬죠.
2: 서제 최다.
3: 知道了。

0: 막지남니 초고디 구술 트러블 열다 나나주 숨비 훈루블레 뒤소유나디 초고디는 시 니바도 당잔 헤미다 치세낭 세스고리 미마망 속에 믹통 럭시 충분이나 시내 건조 로디 부유 그래 훈욱이 내리상마 냠부 수주시니 미상마 자신부지 또야 충분이나 나 죽을던 거 죽네 ngastikeba pela bungyu ki magdun cha chi chekwa ba phu chepsi le de le shung lu ke bu ge
1: tan zen thang bu di thang ki sum bu dang xin yin ji zen ge ri lu do shu pe ne chi lu che ni pe mi ma me ge ge bang du yong su lu tu che ri
2: pela mi ri sa gong rang yong 락다 제비 너 도도 튼제지 가능게 보게 디카레스 너
3: 벽이
2: 다 여기 너무 가라 급제 요만단 지기
1: 이내 다도 벌라 신전 넘로 라다 치기 위해서 계속 요만단 보이 너 아니 벌라 진주 다 배제라 나 저 교주 망고지 뒤주 잡고 치리
0: 딜레 시외 처미체니 Pela, siwe jingzhu tangore. Pegi, gyurzhu netundi. Chinche, pe mima ki, dudun shikche. Chudu che ni, takju che na gaayore.
1: Nga me tuyue,

0: 어리 세시사부 실송네 사주지고 자르도 중요 로딩 연접고 예 코너티에요 말봐
1: 두돈에 대나 두주다 뉴슈 망고 거시지 이내 포네 대비너 자랑뷰셀 게니 토기 예 대나 진이 초가
0: 디 두주다 뉴슈 내든 사 말이 세계소 만수 두주 많이 지게 보게 왜 마세 더도 미치 카시기 서도 게니 토시오리 예 지로 없으시 개비 다가란 게 만에 덥지 퍼기 디제 노르시 부르냐 사 그대스 쇼그레
1: 네 신규유 디르도 춘추지 마지 이네라가 이지시다 상무 지린 초우지
0: 서마사 지르 디제 공부 슈토야미도
1: 조부유미 다당강조 예키 계라치도 쥐니 지고 마지 중사베 장라 앙당구 뷰제 내도라 추도지고리 네랑 삼자를 진쇼 지구유 이 내가 레다와 윤규칙이

0: 네. 서진주교를 내지 마중 다 여체비나. 서진주교를 내통라 초용내 좀 된체 도지.
1: 셴스.
2: 어리마기 냠트기 급이 먹고 있는 티네. 초신 신뢰를 멍텁 제발 줘 봐타. 어리머주 로가 되게 지롱탕 가오숑 주근이를 줘네. 태완 속화로 고린 체디 공마기 태완을 구입을 도전 시기.
3: 유진지구세베 잡리 마신 손부디 다시네 라바 감스지마 파르크시 아니모디 시네 샤스 마실리미
4: 지동라
3: 람사바메 정규제라 트시체니 먹군하로 두릅타 개겨마 직수체니 유나시 힐림지 캡탄티니 감스지마 파르크시 오시
4: 레스
2: 喂 毛人凤是谁啊? 金都不拉公开随便干的谁啊?
3: 毛人凤请他出去呢 乐KM一度
5: 秋水文员 李明斯年底 국민당이 봄쇼 개보다 봄쇼니 서주기 파마 소송린라 두릅체니 돕체르체르주기 기랑 군주크제나
6: 니에데로 리미스니에디 어리갑졸데제 소수둡쇼 치르던지요리 이내 어리 리민기 소송린기 파마데제 밤만에 유난을 꾀니 만수 징주마기 먹슈 끌기체 朝鲜 유세토기
5: 昆村女士兄弟是有的蒋介石台湾了爹出面子李明斯年底我做卡地家亚给明马丢开心起自我的你那地听我你们这而且国家表姐上蒋介石给李明老心碎起我的李明斯年底爸妈还没洗钱不起爸妈洗手马达
6: 马洋是几个月上，阶级领导的要求你们多。阶级领导学习的对，二里面点点，怎么学习的？是的。二里面了，要学习的，更多准备。军队主要给你个钱不要的。嗯，矿主上嘛，过几年这边军部堂，年不结束算账，习惯要嘛的，云南。
0: 俺最路途送人穷的，陈根给丁素七个月上，俺那说，土路跌不起，收车有的。路途前几位，他到哪个干了有的？俺那说到是工人给。用啊，大大，快买用款了，你让大同大叔偷偷下雨。卢汉哥们着，呵呵，没去成了，再提个了别人下，有些七十六年再打就听给。卢汉四年底，俺们这多少钱？
7: 咱大拉主播生不要的，俺就托不起个上，先拿起个要的。接着，从头说呗，够不了，把台收不到。
0: 等到半夜吧，忙起溜了的，七十五元等了个，咱们俩也不起呗，就是这么大七不起。困难当给天没大，咱都用用能过的。嗯，谢叔，忙起成了个，做点那么多事。俺屋这能米了，老总多少多少收一点，要不然用不到。
7: 你啥说？嘿，听到你个钱出来，他的呢，俺还没啥钱要比他。
0: 让老哥请不要的，我那是想。
7: 你啥呢？闺蜜楼层的新住区，二里面有。

0: 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我们的人民在这里，
1: 푸조니 장당사 뒤 미디칸 남자를 여진 디게 찬염서버 토제미 시동 굽절의 개화탕 치우치 중 니저 뒤출하 마르켄 도시 담레셉도 차니 하스기 주 구군기 추대 말라 첨부식 초비라 총중 깨나타 총중 고자소 자지 덥자리 망보 손에 재상이 포즈메규도 추장마시 뉴넨뉴도 육조시유 태양 하스기주 통맨 파르스더부 인시 내태 민남기 장부태르 미티 장부시수타 태대 장부디 사듀치소기 두슈 태대 양내 양두 슈고자 만주라 세기 슈두 슈자 디네 응여수 고즈규이 하사기주규네 초조니라 주슈체베 간솔허리종 아자총대도 저총 디카르 기캄다 경서지치 여진 다경바스의 니두 자괴지 겹도 제장은 주칭아 진리체바로 용바이
0: 감사
2: 감사
1: 간소 용구여 바시에니 다경바 롭상 치왕키 간소 니산이 자괴티 내당라 다와 치중
0: 자괴디 겹제 균리 루치위나
2: 니무 구질
0: 커두라
2: 마리 니무 구질
0: 알레 님은 굴라
2: 네
0: 고자 이겨요 저베
2: 타질
0: 다 재능 안 좋게 리지에 쓰가 돼도 자고이도 마 법수
1: 태양 로제지 예매 술립에 교지 인신 닝규콩 롭산 상황 혼조로 저베 가발 개바타 하사 기준 원에 자고디니 거티디 자고디 소보 하장기 교부차니 진난 로톱기미 다경보스 다경 야보 제발디 다자 자괴디 송슈 라스톰니 니르레 마데바르 종셔 되도 친유
0: 또 되지라 가죄 되우레
2: 야마칸다 체그 되우시
1: 계급 게르머니 배 송급석자 인배 자괴디 사되 기캄 동용트 섭치듭 제외 니버 등기유 원자 둠자 대리 현재기 토순 첨부 예비 남바군도 토순 첨부 치기유 자괴도 사기론 정구민랑의 체도 난수 괴치니 쿠시미르 뜻이 제비
0: 난수 괴치니 다스제도 됐다 샤스기
1: 롭산세 왕킹 난수 세규 통말 자괴디 돈요 뉴레서 기민도 닌다르도 사제티 샤갸지강 생기미 니세앙의 숙제부규 자괴디 또 사제티 림베신 야마숨나 파르여부타 자기용 제강 응바 제발이 교바 중요부시 디린 자괴디 다교원서 지수 두두인 죽슈디 사규지 두두디 세차르지 자괴디 다교원부수 유린 제외 커인수 룬켄시
0: 룬즈디 갸침 오스두
2: 젤 칭아 자괴를 수여버시
0: 아레 룬즈디 칭아 수여버시베
2: 다가젤
1: 롭산세 왕기 세규루 뉴엔로 세나 하스기 주 두두 초공수 당민 속자 퇴망부유 매균법의 당민 속자 동림시 로급 지규니 다큐머츠 랭겐이 조아미 당민 속자란 조금이롱의 체토 다큐머츠 칭아 로교토 쥐베 대차 롱즈 쥐기유 머시덥대부 인양 롱즈티 로교탕 롱중함수 뇌베 규림 대외 딜린탕 대차 안대마 처기유
0: 교구찬은 로초리 시다 총시퇴부 가즈민도
1: 사듀 둠제 인베 자괴니 작대탕 리제른 딩고르게 교로 컴유 디린 자괴디 대자탕 댐바르 릉중 함수 뇌 톱치 롭산 상황 콘즈 칭아 사갸 침보시 담이 없지 디카니 자괴디 중어치외 양설 쿠유직 인라 자괴디 샥베 남판 주세 장왕기 파르동시 장이
0: 자괴디 도스 컴주야 되샤
2: 다그릴
0: 고윤로도 윤디 니스 다 쇼퍼 간제 피주기 시다 피주기
2: 바바이 로주 아
0: 뜨다 로주 아
1: 상매 퇴몽 배준워 은채 강의 채비 자괴디 신의 남괴 인수 댕골 격주 충화탄 계카르 무시 제료 미수부 요장 미창매 심딩내 밀람 디기유 안쇠장 자괴디 공의 인탕 양패 딜의 링사를 포르투베 민디슈규이 다자 변종수 칠레기 다경와 둔제 제출의 계외 로만 통강의 탕송수 괴대 퇴몽토 표지 소년 캐캄 교공기 송종 타와 캐비유 콘즈 커인수운 댕골장 캔탕 메멜롱도나 욕심배 주주로 딩자기 김시 송로 세유라 코스미리 남이안 교미배 캐캄기 송제장 뛰유 터리종 캐캄 송종 서지수 전체 휴심 바탕 빨린속 중 화사기수 규네 된교체 서버 림베시 마르치바다 뛰네 장부원이 긴제 중라 루버토 요체부친유 랑코나 초조 직잠 교제 멘도 공가르 종키 야체원 제바 미람도 차르 뒤디르 머시군가이 원장 노르규타니 장부원 긴조라 초시 사듀토기 늑디 직탕 니수 머치시 크양베 스시디 전도 순수 진엽시
0: 저기니 대탄도 정보 가지고 있어야래
2: 페제 숨지삼이여시
0: 아래 콘즈데 로콤데고르베
2: 마지라 디 낭주 근디 니급기 되스리
1: 낭주 유세 근례디 멘주 콩가르종 메바샹토유 나와 죽지 변다 되라 디겐 정보초 저준 좀 살 되베 나우 수준의 진조 체디 얄레니 자가뼈 용기유 서버 민가도네 미시 돈 숨게 바로 차겨 정수 지진 조외 넘시기 아신 노초로 디케 창아르키 전주 첨부 체기유 노르규타 지다르 체네 근거 대창강 교와 체규테 디겐 조바르 정니기 루리유
0: 감사 캐난 가르나루이나
2: 피우도 오요시
0: 피우도 거즈베
2: 아
0: 피우르디야드 가르제
2: 어디 잠버질라
0: 잠버에
2: 잠버되기 요시
0: 잠버카간 데는 신에 뛰는 조그즈베
2: 다르일
0: 디 표주 승인부자 아자라 레그 쯤부터가 큐스질의 표망고스다스 표디나로 도야 카리나
2: 권다 넘시 정무유자 표디야 다쇼 요시
1: 표위 장고 뉴가 셴부유부터 디겐족베 투순투베 고루품네 표운도사 칭아수 기유 쿠르디예베 생궁의 퇴제 두주예매 토론도 기유바마세 시르도베 딜레야 미세지 장고치도 주지유
0: 단도 가르치고 유나 안에 캡요고 유부자 캡딜레 토부치 나노로 던도 부두 요차베지라 탁베 담고주베
2: 다그릴 레레
0: 아레 니에 로부치오 도스첸의 지그 유부자
2: 아 지그릴
0: 담부촌수에
2: 어
0: 지샤 Rang tong ko mai kap shou. Se di gan tong do kap du, no xian da le yao yin bu zha.
2: Ji ji ji.
0: Kap di tu bu shi da du ga.
2: Tu bu yao ji.
0: Wei ji bu yu bu qie.
2: Ta ge ta ge.
0: Wei ji la bu ga ya zhi xia. An cu min neng xin guang mu nian jie yao ji.
2: Ji ji ji, zha bu zhi le.
0: Sim ga ya zhi du.
1: Min bu ru bu le ni wa ta. Nu ru ju ta, jie jie ni du nga, he ra lo yong ge yu.
0: De da. Rigan ge no lo yong ge. Lo yung du chu di zhe gu gi. Chu di le ding ring gu shi du, du da. No che din zu gang gu shi da bai di tim zhu gi. Yi ne le hong bu ma kyo bu zhe dian bu shi bu gu du wa.
1: Nor ni zhuo bai ngu ni xie na. Nyam su nyam ne gi neng mi do bu yi. Cheng su che wei gun da ring mo ru. Long shu ru tu tuk shu xin du che. Zhuo ba tang nor jik la jik dian tu cho wa ni. Sa du chu ji che shu gi si suo du bu shu yi. 장자토메리 코심토 교회 하사기추 모아니기 노초로 수주 진유라 这种装备着别错话了。

0: 퇴근이야 자르기.
1: 감사. 계란 초숨다 그 기제 가봐 주년이나.
2: 출렌가.
1: 그게 출렌가.
3: 장보렌가 죽실.
1: 아래 장고르베.
3: 리릴.
1: 타치는 안정이 보조도. 예전에 대응원의 정우도 하고 챔부치. 계란 주의 점을 가래 더도 거래 지샤. 디 범무초 범봉원의 교고시라도.
3: 다가실.
1: 콘즈니보 조코 삼네레 페지지에 심스마리
3: 글린다
1: 지다 콘즈 안줄레 미싱에 교가
3: 캬부테도 갈
1: 추딩원에 담으시다도 되게 난라 통야게 추디네 니그베
3: 다지
1: 렌디지라 추성 강지베
2: 알라
1: 지다 님지라 추팅 가지 냥구제
2: 쇼게지다 곤다지
1: 쇼게다 곤다지지에

0: 단다 통신문이 베이지 루규 유린 덴베 수준 루가라 남아 되시 인신 태양 시에탕 샵조 르무제 시직도 뒤부타 림부타 영지 이르가 비완소 르자만 분냠도 주동 체베체 사토르 미세도 예베 규제지 순수식 대부르 개유
1: 디이나 규초 르무자바
2: 레레레 규초 잡녀제
3: 아레
4: 저거리야 잡녀스거리
1: 아레 페게라 잡녀스거

0: 제산제 고소르고인베 톰종직 표규 톰종 최저낭내 닌뒤낭 뷔제기 내던 유제 튼제 칠로 제초
1: 야미 김베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각바 너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피 루니 계급기 칭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다야 자기사
4: 자들레 돌도 주베
3: 자가티스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의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지 링기
4: 자야오시차샤
2: 东西也出口下了你让了别去大亚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보 다투스 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8: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버들게 한국 셴베 거는 추베 월을 해버미도
7: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대 인식지도
8: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독 기자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체부 메고
7: 콘체부 맞다 한국 차나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0: 로지 파주 함 차지 연여체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1: 야미 김베 능홍 대부 메바타 능홍 각바 나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피 루니 계급기 칭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능홍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미 고르타 능홍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0: 부근원에 선 전화한테 깁십죠래. 근데 시에 뭐도 전화질 봐. 또 강한 미세리 바기 심주 제재 용으로 봐. 어, 대북을 남사지. 근데 초조 체가 신사다 남사 오면 대로 주그래. 내가 그랬었나? 아니, 오면 대로 주도 아무데 참하든 봐. 차 축축 집에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가도 마차치. 아, 근데 가르서는 아명원에서는 샤감 주그래. 다 대지 눈을 봐라. 미강가 샤갸고 장을 봐. 어, 다 샤감 주그래. 아, 보고 오면 대오래. 네스. 아, 근데 가르서는 아메 오메 젠다. 심수구 때도 조금 안 얘기 마직 차도도 와.
1: 네스.
0: 디직체. 아니, 근데 김장원에서는 가르서는 뺀족이 강에도 충돌로. 우리 지금 보고 직장 뭐 주나? 더 뒤질부터 간 더라 타마 두르다.
1: 아,
0: 아메 오메게 쇠고 주나? 아니, 근데 뺀족이 동에 직 충돌로 봐.
1: 네스.
0: 아니, 다른 선생님은 양 다 디스트리뷰스 저도 서브 줘래.
1: 네스.
0: 아, 근데 보고 심칸을 시부 편고였어. 아, 신사에는 아주 나서 된제 보고 정신기 심칸은 나서 망문을 열어 봐. 집이 좀 구도 정사도 저 어 돈도 심칸 나서 돈을 편고였어. 랑게 보고 됐냐도 코 이진 닌기 아메닝도 때 코가 날 님이 봐.
1: 어제.
0: 마치로는 돈 잡는 양 라리야 아메닝도 됐네. 아메 최대도 투자 샤다 샤제도 갈 심칸을 편고 싶지 유스.
2: 아니 그 난 저 보고 엄디도 니 보고 엄디단디 비니 니 오메지 디다 탄데 ngaju me sugi nagu dige thior ba dige digan za bugu khe na ya chu bugu khan di ning ngaju thanda da nge kha dan dan ning sin chi je an dan je ani o me di ding ni ni go ya khe na chu je ani du su chi de gu ge na du su de bi ni ani jin ne chen ning ngaran zo bugu dung de de ba yue ba ma ran de ba yue ba ni ne chen ne am o chi a me o me zi de ya ma ma cha be khe yo ri ani di de dan di o du su ri sha ani de zo
3: 都是安吉那就是说嘛年节点那扎嗯能够都是点节点那扎那肯定是点点的下但我呢阿妹我妈呀我呢的给咱忙不多啊但因为嘞呀嗯阿妈开始也不过呀我们爹呀忙差别那肯定呢呀我们第一个第一个嗯他退出你们这个亲到我这个现在才能阿妈多给我钱这个是钱的车多给了他东西也给不了说了这个当然那个咋个咋个这个呀他第嗯
0: 咱这一那个了，咱第一讲了，工作是肯定的。俺们我们爹呀忙差别呢，要么呢，所以呀，出去的打打没得病呢，肯定的。嗯，给那边听的是。要的了，咱第一车的听的，前边人家人家都丢了老本的事，俺们我们爹呢，俺们啥干么多了吧？
3: 对。
0: 那俺们第一开始工作的开始，俺们出去忙不就不够开多了吧？嗯。嗯，可俺就开始吃过了是呢，俺们了，年纪年纪的。 卡拉的了，可是不切过多啊！出去的了，可是切。南边都光个几十个月呢，光个特别级别。南边都给下三月的了，也特别级别。我不在打，都是特别级别过多啊。嗯，年纪面积，做了钱呢，俺做个第二多啊，还是啥个？水军个帮助的了，人家出队干了，卡了几米的，熟切拆的。嗯，第东也没，第三也没，第点呢，卡了几那个的，第钱呢，说那个的是忙不多啊。嗯，卡几米的熟切拆的，俺们俺们伢了，提起个多啊。 出去过嘛，当不起。那出去的呢，忙起不够开不了。那俺们伢了多的少。嗯，俺今天不过我们的对干了，俺们了可是起做你要的，出去盖的，出去贴盖的忙起，我们起学起出来拿了要的。嗯，今天你们专业的做起不就要的？今天之前，今天出去贴的忙起俺做写人了要的。
3: 那是。
0: 俺你出去贴面边呢，差嘛单位呢？俺你。 俺们是出租那个日子前年说的了，要了吧？俺出去贴的可是凭证的签下来。那忙这个，不过可有点了，出去同志可是自己，检查不了，可是不拉起，也今年没多。对那逻辑咨询的，对伢了，俺们多别的话了，小姐，俺是不容易，俺不点别，对。菲律宾人家可是经贸啥，这个就贸啥，是伢了，得了出去改的，出去贴的也可是签没别的，
3: 对，有点就是啥了。
0: 对对对，但伢嗯，听人开始，但俺做嗯，俺的吃下面不给别嗯，巴拉利亚吃的吧？他嗯，可能做行政区的，俺得忙不多啊。他嗯，他招标可以往叫来忙不多啊。可能做不多检查的，那么生活嘛，他把刚从这过去动过多啊，他顶我呢，俺们说不要偏个远了。他爹俺做公司听的只要嘞，他公司的这单个中间那提上牛肉是不清晰。
3: 那是。
0: 嗯，的蘑菇锅也叫了吧？对，这些天呢，入汤的也吃。 新办过了，入汤的忙啊，滴个嘞，入办过了，蘑菇锅觉得忙啊，滴个多啊。但是说，通过了这些滴个了吧？他滴个呢，俺就落地，俺就看了，出去看了，吃不赢呢，那就大概多了嘞。就这个了，俺就出来看了是呢，做咱不收着了吧？当年。 배차세나 식스 메버와 두두 나 중도 이르 이미나 고고사들의 돈여 메르와 두두 가랑 아주 칼랑으로 식스 춘추 주시붙이르바 또 잠바 체제 불이 잠바 체제 서거와 다 계속 세르 중고 변에 눈띠스 주어와 배가 눈도 아주 칼라나라 다 그때 식스 뉴뉴르바 두두 가나 부귀께 살았다 어 우리 다시 때베는 아멘건데 소바야 캬스 주그래 아 대신 되저 뒤른 거지 식스 메베 좋아시게르바 다 먹고싶대베나 다가래 잠 잡지기 마치고베이나 소부쩌부지고네 코야 착치라 콜 틀고아라 미싱인데 인침지 틀고아래
3: 네스
0: 다 딘상이 아주 좋아도 가르선 아주 제단게 신 둔자르라 호거르 저가 피기지 다르바 어 색치치부르 생물이면서 놈이어봐 저가 나는 저게 뜻이 되어로 자수메여로 다 수 색진 용차다 다 아주 강 색진 망차게 갈스
3: 네스게
0: 디디에데 네 딱딱으로 대민도 디르 대베이나 아니 또 뭐 줍지? 주제.
3: 네,
0: 마약고 싶으리 마디 가르스나 칠류기는 아주 정중 원중기 마 제지르바 색지지르바 마약고레 테이나라 잡지 때비는 아주 소불로 죽으로 두 말에 칼라 가르스 때비는 세시대 또 세슈르샤
3: 세진부치
0: 세다 때비치
3: 또 이내네 암질하다 베트 코로 보고야 워먼 아메 워먼 주고 대제되는 용구연아
0: 단다 진아도 시에비데 아메 워먼디 보고 맨자라 다와 툭도 베티 딱딱으로 쓰여샤스 나 다와 툭네 네 딱딱 대민도라 다와 툭네 부디야 쳇쳇쳇 침을 봐 그럼 아주 미게 다다다다로 되갈 오면디 제스임도 오면디
3: 뉴차데
0: 오면디 수주데다 부디 쳇데 군이니 겁도 오민도와 다 두두갈 아니 야가 되베는 텐자 부시스르 벽에 있는 간능기 삼아제고로 봐 다 삼아제베 있는 카르스나 당보 추네 숨제 고주제 추 잠바 제기 젠잠 디네 둔자레레 체제 제시를 드제 근데 둔자들랑에 보글 추틱스데 잠바틱스데 에 조가샤마소 딱다데스르바 사중마 사고들레 양에 디날 제게 잠바틱스루 디네 사고직 체능에 샤틱스마 접제데 디네에 사고치나 양 옵제틱스데 두스고 야 투르 단제 오마디 아니 보고도 조가데지 않아 오마디 대치 렁국이 뉴두레 아메 집에 뉴르치나 코에 뉴두레 뜻이게 되고 두스 아니 가르스나 로직다 롭치네 로니 파르 집베데 로아찹치 우리
3: 아
0: 로니 집 니립도 갈아 부고데 간조 님도 트럭제 갈아 간조 칼라네시
3: 미겐
0: 칼라네시 인짐 짓사 우리 뜻이 이 가르스나 간조 디 집을 와야디 미망고 치기 아무라다 몰라 간조 마심 치 부고 다와직다 로직다 롭치 윤두 갈아 차가면 두 수주 까이 마다와 랑가지도 디간랑 아주 말 디스르바 게게네 시문스르 초마야 투 루마도 추주까고로 마담바 아 보고 차까마 둘레메베 둘레메베 딘데 가르스나 샤고 때와 말 로직날 샤찌에 때와 말 로니르도 샤고르도 좋아고라 냐야 중요한 말에
3: 됐어
0: 두수 가르스나 떼시에 말에 그 니네 니르 쩝쩝 쩝투르 투르 땡거 봐 망로 땅 오만 디 쿠랑 렁구 야마 쩝투 그래 조가자는 미 오만 다가 동고 말아 봐 샤여나 오만 디 뉴뉴 안디네 로니르 디 군이니 베 집을로 와자 가르스나 오만 디 커서 차부다 조딩한 조기 나조란시 미겐 칼라사다네 시 조치 차브체 그래
3: 레스레
0: 군도 지체고 그
3: 레스레스 게나 다 젠디리 케스 다 게라다 커쇼 유에츠 서로 봐 안제 인도 좀 봐다 부게 차제 카지게 더 신네 아니 somebody says the dog catching and pull them sink it such a lam say woman and somebody says the dog yeah catching in a dog true near any a little troop to bet the woman did somebody couldn't dare your mercy the dig on the killer and just see and you know
0: the darn said and as you come she's a channel va titanki shamla shunyenge mola khonzu disiri disiri that thing as you maybe ding a nye shake your marry see me cherry by manguchiki shimju cheze 어 콜라직 던져를 봐. 사와 트럭스는 추에 누구 말해. 추에 대비 대고 말해. 오면 나라 찾아요래. 보고디 줄람디 껴보송하다 잠바디 대비는 줄투 말해. 아 돈세부 차에 잠바디 조가디 깨나 오면디 둥고 말해. 오면디 둥에 뉴르 치면 수주디 수 등고 말해.
3: 커스 치면도
0: 치. 근데 나중에 조가 드레시 붙이 세나 아니 샤사 도우면 도와 차야사 도우 말해 봐.
3: 어
0: 잠바디 망고 깊치 대비는 아니 오만데 둥고 말아 오만데 마두나 오만나라 수주 강가요 수주 징가르다 아 수주 두조 어 나르쳤다 색지다 강가요 잡아들 딘데 요르베 요 말아 그러라 어 니 용고와 말에 디디에 민도 다와 시는 데 호라민도 다와 중네 야 인지민지 때 오래
3: 네세
0: 인지민지 때 오래
3: 네세 다와 초광리야 머주변 되는 나야
0: 머리 머주부 체 초과샤에 수다 보고 수주 마담제 체시지에 누구 말해
3: 네 네세게 아마 망부지게다 디치기도 알 아메 오마 퉁금민도 쓰도 아다 소소야 멍신 나서 개개 매네래 나야 오마 퉁금민도 쓰디 근제이나
0: that misa de wotuba yina oma de tungur jita chena karisna lo chukju khola wotri midu gana riba
3: ji ji
0: dunju khola wotri midu gana mi ganga nga zu ganga ame oma sojo jang ro
3: ribel ji ji
0: ame oma jang sojo re ta tinsa karisna jitang

0: 갈세.
1: 디네치 갈세. 집예티. 보고로 우트 때 아니 보고 녜주면서 요 말와. 콜 집녜 요 말와. 그 인지면 집녜 십지 꽈래. 어, 저 당시는 인지다 천지나 어, 팅마 좁게 니수 예유도 집고래. 그 집녜 매변 아니 레베나 따도 요 말. 어, 집녜 민도 도스는 감도. 아,
0: 따도 다 안 배웠어.
1: 어, 따도 콜 집녜 염다. 어, 따도 레베 레베나라. 아, 보고 오메 돈녜 도가 퍼버 도가 와서 그 따도 그 레베나 주고래. 인지미지 망버지 집고래.
0: 네스.
1: 팅마 망버지 비치. 디네 가르스나 아마랑아 양강에 요르바냐라. 첸 넘주지 체우라. 디두가랑 암주 바버 콘주 럭버 체제. 생게 넘주디 인지미지 제로 체우라. 가르스나 아마디 니 마다위나 야 오마 바베디 뇽주래.
0: 네스.
1: 디네 사주라 가르스서 체우르스나. 치료 오메나나 갸제 주주 담바 강가 디레 추.
0: 아, 네. 네스. 어,
1: 추 망버 동에도 저 십십지어래.
0: 네스.
1: 어, 아니 칼라디 가르스 드디어나 탕 코아 망버 때문에 아 오마 바그르세 줘라.
0: 아, 예.
1: 어. 코디라 색스치 차브라 추디 망고 십시 동으로 니질라 니도 니도 예유처럼 인심시 동으로 추디 망고 동나 나 엄마도 야고 파기 예스 아니 에 칼라티 카르스나 다지 뚜르세네 징가르다 추주디게 간가 차년보 어 망로 챔부 대바 나 참 대부지 딱다 지고
0: 예스
2: 네 어 나랑 저 보고게 차제 아메 오미 뉴 체브다 야메네 오마 어 나가야 칸데 베스로인데 간데 베스로인데 체비니 아니 어 진내 전에 오미 뉴 챙겨 아무가도 저 진내 전에 나가야 예수 야오게 그래 아니네 전에 간저 추디 야고 싶지 동 그래 안 보고 야 오미데야디 내게 어 민도 삼제 마데 마칩체 아니 추주니다 송토가야 보고 어머리리 인지민지 집주 야면에 기라 응아주 탄도 엄 태야기가 치든데 요르바 나 딘데게 마 양스양스 태난구레 아니 엄 망조레 모두 쓰리샤 아니 엄 망고 제제 양친 양격이 내분데 요르바 근데 이게 두스 간제 다 어 가시게 응아주 탄도 다 정常 현상의 삼중도 와 근데 멤버체 아니 기나주 어 지내 전 부고디 아니네 체비 있는 거랑 저 어머디 디쇼네 체 추거네 체야 나거야 두스 기나주 두스 야겜제 오메디마 지르나니 야오요레 나케시 오메 쇼게 마무 차브다 도바바 차와게 독도 차브 체수니 아니 멩가게야 어 교수 어, 용구레 멩가게야 용비니 아니 어 간주 탄데 어 오메 탄데 냥가 체베 나즈딘데 응원고 제투구레
0: 아메 오메디 디 보가야 제류 좀바다 아메다 베자샤나 상라다 디게야 카루비아다 디게레야 케 디윤알 펜도르 지윤아
1: 아 요레라 아메 오메데베나 아니 에 창르디 대표님도 루비에들 편 도로 봐. 아디 체데 차치 집은 좀 하셨지. 집은 좀 하셨지. 얘기 대 내가 좀 그래.
0: 네세 네세.
3: 그린글레데 나라야 룽네 봉자라 팬베기 륜종 차고 풀어 시바디 로기인다.

0: 딘데 이나 주저 주저랑 한준아 그 갱고리 류류 총강 진예식 요리 네에 대한 유술 식제 주저랑게 같이 신규 유네 정부상 제 쉬다 마주미
1: 가리 라주미 나 주에 나가 된다
2: 지포
3: 정마! 정마!
0: 리그일린
4: 저우리 김사님 둘이 사시던 달 감추기 그거 말해 저랑 치매 배
0: 치매
4: 장구시에는 저랑 러리오 냉각스네 시에주 저랑 러트 시모와 인자 아형 시에모 좀
0: 가시기요래 나자 말해 중대 보조라게 장다 조상을 용립시도 내 랑섭제 광다 수빈 봐 제도에
4: 리 저랑 아 친구 럭시라 친구지.
0: 저거 저거 대가려래. 상 아무 대비인데.
4: 냠 청소.
0: 나 규정 붙일 롭션 제 대장. 문에 심어 줘. 쟤는 랑 봐봐.
4: 어 밤나리. 딱 저랑 거시리.
0: 드레지. 나랑 봐봐 다 자러 오여. 저.
4: 저. 저.

0: 여 랑가치
1: 나댕기 어울리고 나 참비 군이 나 대사 아미도 내 방근에 제도 순제 군이 깨아주 지시기
2: 가래 로도 데브로 다 두로 마시네 케미도 돈도 제시 디가시 소소 나오던 달 주도 신념이 배
3: 아 씨 제티즈 정부 힘제 로버시아디 로다 튜버시
2: 엄마 총관아 제사 요리 조만게 소수낭 제 밀디야디 팀은 뒤에게 세 말다 디데스 데 데비나 김사지 동부시 얼어봐
0: 중부 다시 한 말이 아마루마나시
2: 니 노숙에 소수낭 된다 삼촌 등무도 둘이 된다 첨부티 제리데 뭐시부시 미나 제메 왔음 제시기
3: 더多谢谢
0: 드스
2: 아씨
3: 부 랑게 제디 오고 교수
1: 好

0: 아마 아마랑 돈돈이 예매배
1: 랄다 시가 용비
0: 하지 아마 대두다
1: 꼰다 대대지 집으시라마 뜨아
0: 하고서
1: 부 아주 리우규기 미르카시 참보치 총준나리 깨자 요시 장주족의 시에비 깨자 크교 부교 매업대소 쓴 마셔 아
0: 아마 내 시험하시 대강하러 아주 밥 좋아한 아버지 로디게 나라 아무나기랑게 도리체 지난이가 있냐 주저다 산다콘주 깔레 먹여위나 료창 터차유기리
1: 랑게 하고는 지이샤 주저다 산다콘주 운에 깔레 가고시 낭스시 무슈자디게로 요지 채우고두 치네 밀라치야 뉴뉴시 창모 소수 채우시부 랑 주저 징어 딱바디 제시 주저 쉬부 충부시라 요시 제자 주족의 교제, 예고기 또 수통과 주리레뉴기 총사시 김장 소화리, 어울리우라 능신기 강해친부 중요마시
0: 아마 대한사망 애신기유 저어디 지도어디 도르도르조야 가리는 거쳐머소
1: 부 라니 충두네 셈바 접으시라 요시 룽베니니 티소리 로코 체토네 체오시 이내가즈 디제시마도 체토야 메바 텅두 아메가스네 코드쇼 로디게 나라 란치르 롬니체가 주두 주다 모튼부치에 뱀보 갑자 메뉴 사샤 시기디 아메 솔로스네메 카인스노 장바베 카침치 샤추 장치로 롭존 치주 수수 럽티주 단주 인섬디 수수 장섬 샤제 로용구리 시기 다체노 장게 아메 카드싱엔 지그시베 조주 상베디 카주 로로 요시 지부 다 아메 칼뉴다 고 다수로차시 조마시 아메샤르 메스치 집체피 다 아마게자 장게 아메치르 데니 진주디 잠스첸 요도게

0: 呀,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你明了你是说的呗
1: 呀,
0: 咱你是读
1: 야죠아
2: 야이다 뭐야 나이다 나 초유다 야 대유시대 야야야 소수건이 엄마 되다 죽어래
3: 동자 맞아
2: 소유 주시다 대유시다
3: 관나무 관나무
2: 대
3: 관나무
2: 관나무
3: 죽어래
2: 아지 저 걸으면 돼 무슨 이리 그래
3: 야야야
2: 여자이다 여자이다
1: 니가 대비 니가 하나 키로 쳐야
2: 여자 여자 나한테 여자
3: 죽어래
2: 대유시다
3: 대유시다
2: 뭐야

0: 오유치!
1: 교수, 교수 잤다.
2: 제가 잤어요.
3: 이제
4: 잠깐
3: 쉬어야지.
4: 나 진짜
3: 좋다.
4: 진짜 좋다.
3: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부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털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꿀무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톱

0: 다 비시 되기 말이. 도스니 스켜도. 장하슈야. 나서 제일 용제.
1: 자주지 된 사디. 얘니 근데 수도 따와 삼초.
0: 다 고스네.
1: 하고 나서 계란즈 제리다 수세르모 송강군다 자제 같이 그래
0: 배유강 과장통 중에 어 니가 시스에 사자 자비너 전주 쇼긴 체조 도시 다시 송아
1: 배유강스 같이 니래
0: 자시 조시 두에 어 좋아
1: 야, 야,
0: 왜? 민아, 너 쇼마도 육다스메.
2: 훈황 미리스, 나도 협조 속에 미임리.
0: 마리, 미디 기교 신예들이지.
2: 고양한지자주를뚫시다는수도하지마도저주에소조인창미대는비요마리나주제주루세자송키알레니섭섭마십지동향티수옛라한구지장애대너미드피유가나쇼는구르베쇼마쇼디생시에쇼리많이부추니얘기많이줘

0: 비진 롭지. 제가 류서시. 라닌다 자취나 쇼네. 탄도 뎁지라. 로좀 먹고 취샤. 장게 자취다. 루뷰니가 추셔담도.
1: 쯔버사고야시야. 시중게 마랭링 이지 마제바. 텔레도디 텐지기 리스톡베 랍자 강냐 시샤. 먼저 리슈 중고자가 진 시중네 주송 랍자 류규지 베치고리.
0: 제자랑 깨다가 요비.
2: 江干公主，这这些啥下？参谋主，你这，
3: 走走。
2: 毕竟给我是忙的，什么急什么松的，得急什么松。走。
3: 也做兄弟马来了，前面两步见乌云。也做兄弟马来了，前面两步见乌云。
2: 就说老板娘妈都留着当乌云。
3: 也做兄弟马来了，前面两步见乌云。
4: 就算老板娘把都留着当官员，就算老板娘都不让我牺牲人民的党支持利益。
5: 总统亲笔看着，米卡这个山东给团结党团结，都从新疆人走过来，当马进东党，领导团结疙瘩，他们三下七除，冲出了敌人，当三下到底，说是给是老员，马上组织组织行政。
6: 就算老板娘把都留着当官员。 记录七栋古的旧古楼，雅各堂中卡，就送货呗。老庄一起，刘少奇，就弄东厂下线的年度，北洋师兄楼，国堂东阁，蒙面大年多白，长年前，他最提那改建修女，军团啊，各特偏心，北洋师兄给国堂给修查我，人送双击，就送前边日修团们，马六赶没脱。
0: 地面三多是呗？三多个修，俺随便提六套都三十几岁不离，能打有马谁？

0: 왜? 라로르 망티게 쯔 말베. 저도 그 관심 더 먼저. 비진 로진 로미 토도. 랍트 신다텐도. 칠레 닥다 딩민도. 까마 중면 랍다 로민도 공민도데. 네 섬르스던데. 네 바오 마종 콜라. 나 음치 시작을 와지기. 네 콩그스 와시 마체브제. 조리 멤버 체빈다. 참으라 메베스로시도. 제너라 그레시즈 탄다 삼코마소 타미 머존다 호나로 유르바
1: 워리 라프라스라 도티오 마트베 코티올라 바오딘라 프랑스에 룰루니케 중내 강기 레쇼롭쇼 롭쇼 제티슈아스키 각서 딜로 윈제 오미도
0: 잔츠데 시다

0: 매고 계직하시 나서 세입시야 주머소 니에 대한 소공 아주 참 병원에 시에국이 종초내 신치 디내 비진파라 조마크레스치메 니 세입시기유 레라프 요마리 다들 조마 지킬 좀 되시기 나의 조마 지킬 진제 가르신규면 시에마소 이내 조마 좀 되유너 那岁要表现我什么？
1: 你爹呢？舅妈农业做的，贴不到也忙差些。别相信那性格的对，绿叶也忙差呢。孙子岁不大，记不得。我是说着家的，我没听明。
0: 他妈毕竟老不差些，老不听那说老用了吧？谈得对的，伢几个注意些，几个老不听说呢？可怕主意没睡醒的。
2: 结束了，微微紧张的心电不紧呢，说那么些不是让人死要谁？你那年代呢，听这些大人民多，农民厂嘛偏不让钱，偏最钱不丢俺爹嘛，你那给不开了谁？
1: 陈大弟，俺们先把你给，俺们没存钱呢，你也没存钱就好。

아마 조마스 네부디 북섬 나무를 쇼니 미스리 디류산다 나주 탄스룽기 스시르바 부주 데비너 디다즈르치 라다세제 제타죽다 지부리 아마라 셈께 수업도에 다도 시야주 조마 우르스르 지내자 프랑스르 지내지 상문기 해겹다 중국의 약치도리 다시 중국 지난 2간에 냠니 제요리 개용기 직내부 상매 개혁기 라가세고리 정말 직부리 정말 다른 그대 지내 간다 탐대 로용그리 님지 나무 시대 중너 정말 탄스 중 로제 아무나 칠 때 그리

0: me ha ku hi ge zhe xie ne zhang an zu de ni han ni luo zhen xi ge ma da bu xi ge yo ma shi yi ne a ma mi pie bu suo za zhang lue tong ge mi du
1: a ma
0: 我呀，得这个书写没？阿妈就交给沈思丹呢。看他阿妹，燃起给了罗尼奇，难怪他了心吧自己。讲也没那么多讲，讲这样我团结，阿妹去了，罗永也一起有是吧？阿妈。
1: 같이 일을 놓지 않지 마. 배지 로직스를 고마지.
0: 용아, 용아. 저녁 이는 교학교. 아멘 닝러. 지수 우유에 서로 또.

0: 정마 마다 중부 파구성 평무위기 똥제 다양 숨주위 라팔린시 다양다 쇼고 니가유 여세루시
1: 这就已经做牙齿印
2: Jesus 那岁爸爸 让大多姐看脸皮
0: 뭐야 다규씨 아무 샘도 룰이

0: 로유, 로유, 로유,
1: 로티, 종총타, 신친총길, 비친총길 제기, 가호숨 출지, 류少奇이 기흑이 갸훈이 퇴, 우르솔 규니, 코란의 괴배 장제기, 파드쇠외 샘타지, 우르솔 롬니엘의 주교로 대라용치, 류少奇 상하의 규디, 상하이 치게 롭토로 오르수이게 롭종치
2: 미드베 미드베 이 거지 왜 하시노 미드베
3: 제스 고통 말이 어디 깊게브리 지금 말이
2: 감사
3: 교수들이 혼나는 여비야
2: 이 kini hunan yin be
4: tari dapsi khon lebi lobra jeb sum be
3: ha ji gurdo
4: yemin la sa su yu
5: ma wu fan yin
3: kamsa yemin la jambi shi
2: su yu
3: kamsa jambi shi su yu
2: liu sha ji su yu
4: xiao ji guan su yu
2: liu sha ji su yu wo ji guo chang ge xia yu ne ni mei kong guo jie bia ha xin de
4: zhang ge ding wo su xi jiu le guo ji be lu li li sam ji gui
5: xiao ji guan
4: lu xi yang
3: la xi yang la
2: gu xiao ki ran lu ji yang mi zai yin be le
5: 이기디 구조 허미 판게 지난 고추 용아 그 수준이다 완전 도중 레스 내기요 계속 말이 야 저 나도 가라 그래 이게 시험 가봐도 유 나 등을 보든 유도 로브진 좀 이해 드린 양 근처 시작을 앞서 리스 이내 디디 파렌스 좋아하지 다리 우르수 좋아하지 제비셔
3: 라 줄로니 디네 디스크 유직지다
6: 러스 루징라 남도 줘
5: 샤징와
4: 노
5: 예 중래 간 지슈다 라이냠도 쇼다
2: 라
3: 말해 키죠
5: 지금만 서로
3: 야쳐
5: 예기고
2: 야쳐

0: 당샤리 계속 매 봐. 딱 봐. 주상 여러분 좀 로치 배튼지.
1: 이디. 네 개비 마리. 이내에 삼디 다가이. 저와를 진짜 여러분 주상지. 세간진 공제는 누구 자샤지도 되게 비는 차비에서 워친부유.
0: 레스 럽질라.
1: 올스 이게 최종하는 요거 수위.
0: 어디 럽재민 오면 되지 봐라.
1: 다 그래. 나 산동이미 계속 그렇게 두시 주 갑이 개마사마
0: 드려 봐 럽질라.
1: 티브디제 톱자 사르소 제주다 nian ke tu slab la
0: kong dang chen ki zhag dam
1: oh par jib dan no sha di kong zhen dang ki zhag dam
0: a le
1: zhong guo bi zhen qie tian tang song zang yi ge jing nian su ba su xie ju xi la yao ma
0: le slab ji la
1: zhi si ju xi
2: 小金光，丢手机，小刚对住，让荣阿不送咋？你咋这么学大当罗西的？来，我的，别急，你这东北有马的，你退不起的。罗吉拉，开能马西？小刚下来的，让你们先歇歇，你那让你的是罗吉拉学大当罗西过去。 가려졌다. 생겨 저거 길이. 예. 그 과주. 뒤는 럽선 소뒤 그냥 춘 토마주. 다시도 토화 갑대동.
3: 원래야 치고 토마주에. 럽지 치스기.
2: 가야시.
3: 저진광. 장할에 약 힘이 누구? 작과 기회 할 가야지. 작과 우리 수기 럽선을 펴주고도.
2: 됐어. 기능 원시 시동다. 럼사우리. 네 보여지고 留下去撒.
0: 安徽的杨斌，客官局里。
2: 看不上。这么啥？哪个做工厂长？等会儿他。罗志来个罗卓啥吧？看不听那小声的。啊。看不听的。我这边没出货的，看不看差不的。开心嘛的，罗志啊，你去特别去叫，三个级别都送的。哼。让你看嘛什么？我得看不到。没得亚小嘛的，明天再查看了。明天检查个你小的，先嘛到客官局去说。
3: 미리 가는 말이 유령스 심나 나 하고 그래.
4: Glass.
5: Glass.
4: Глаза.
5: Глаза.
4: Бровь.
5: Бровь.
4: Брови.
5: Брови.
4: Ухо.
5: Ухо.
4: Уши.
5: Уши.
4: Одна рука.
5: Одна рука.
4: Руки.
5: Руки.
4: Палец.
5: Палец.
4: Пальцы.
5: Пальцы.
4: Нога.
5: Нога.
4: Ноги.
5: Ноги.
6: Ой, я. Танда ган цей тэмэ мангу лобьи. Танда. Не лобжо чили кичи чиги. Ой, я. Шайи да.
2: Loki.
0: Wuha.
2: Wuha.
6: Ma dian ji ba. Sha yan long da. Ji le.
0: Wuha.
6: Ni le.
0: Wush. Bas.
6: Mangu yu na.
0: Palis.
6: Yao shi rado.
0: Aluki.
6: Ka zhang ji le me du. Ruga. Mangu yu du.
0: Luki.
6: Yao shi rado.
2: Wei, Tante France 过一年都别冲了，终归把我塞下。老不着手多少个心思，转钱一百。
3: 走，走啊兄。
2: 客官去，让转钱一百啊。这次你心思，看他前个月别去过，让着头马里。少奇，你走。
3: 走。

0: 당도 주변지 갈수도 자초키금 우르수다 집이 자초키 확도 잡래
1: 조세디 양샤지 등 계급세야 티지 양샤지 등 계급세나 우르수 조약에 집이다 태계 동도 맞아 약제도 제배 답중 제답지리 주민게 다치지 신세자 약제도리
2: 신세자 해 체크봐 방샤쿠 나 수두르 중국 보면 냐주 시야송 나야 되래 소금 치도 못도 다리 나주 단들아 코 대체 리비 시고 잡은 예도 리
3: 좋아 잡은 예다 다시
4: 小警官，
5: 来出事
6: 了，出事去。
4: 小警官，士兵主管士兵领导把说话起名了，军政和团员们上个三堂的。
6: 大哥的，我准备做的，听讲我二叔留下的了。要是能叫好嘛的，你说钱是不行
7: 了。那是他的海上外联没吧？这就得人爹爹念了小姐，就拿我们出个人。
4: 少奇谢大哥，所长讲的海上外联的，陆基阳那个海上外士兵没什么要送的，马赛北洋师兄都收给，你最用啥不的？满足云静是不是久了？
2: 勇啊，给这些吧，你就。您吃素比呢？随后记住吧，
7: 大师爷。
2: 我没读书多，很多天天在家看嘞。

0: Misleso. Kenazo, kunkansa.
1: Kira kunkansa. Ngemi lo liao sha qi siyu.
0: Kiranzo ngo xin ba ga bu chu. Ngemi lo huang yi fei siyu. Ngai jiang xia luo jin ge ge jian qi mo a, yi wa nuo fu yi. Kenzo, zhe dou qin ye yi.
1: Ale, hao kuo su, hao kuo su. Xiu da.
0: Mo go, ni ge shi dou dou xi yi. Ni ni ba du se xie xi qiu. Ta xia er su le, ni zui niao de cha bu du. Zhe gu ni, guang zui yao li. Tan de sa ji ka zi ka lo, ma ji gui.
2: Hey, Tatara, Sadu Libi, Zhongu Min Sum Tong Chu.
3: Zhongu Min, Dei Yam Zai Jai Hsu, Hai Shen Wa La Zhongu Libi Mang Hu Yo Li.
2: Nye Dien, Tata Kyun Dei Yam Sun, Kun Zuki Xi Yen Du, Lim Zhang Min Du, Pi Ji, Seng Yu Mei Chu Seng Ki.
3: Shang Hai Jie Du Ya, Ka San La Gai Mi Sen Da Nuo Jie, Gong Wei Wei Ke Dung Hsu Su Da Mu Chu, Na Sui Ya Kyun Ni Mu Du.
2: Ai, Ka San Ka San Li, Ta Li Dien Dien Nong Mei, Gong Wei Ge, Xi Yen Ma Chi Chi La. Hai Shen Wa La, Libi Mang Chau Ki Ni Zui Da Xip Chi Nian Ki Seng Yu Sen Du Na, Cha Ka Chim Neng Ri Si Ki.
3: Jie Su, Seng Wei Na, Rang Yu.
2: 喂, 我 로봇 같이 시동라.
3: 나야 라임도 급도 시드비.
0: 로판가 지르, 녀켄조 로고 딜레 체토민도. 슈구랑가디, 기란조 수수 체규리.
1: 하코스,
0: 하코스. 쟤는 아주 우이.
1: 다소
0: 다니야. 다소 다니야. 켄조 람도 교수.
4: 도전,
1: 도전,
4: 도전, 도전이야.
1: 클리피고.
0: 탄더 기현치와 이완노프의 시비 기자 정말 호소가
2: 잡잡스고
3: 폐지 탄더 내함지 남벽을 시비
1: 지름 쓰기요리
3: 중중한 미상의 칼에 집두고 니리 임브리
0: 이완노프의 시야로 사제디 저분이 준역 사고 집에 마세 탄더 지름 나요 쓰기 니야 전고체나 미세그 내주면은 상호 좀 가디네 같이 좀도 이완노프 모스크라 마주레베 내주 녀사 시비지 나도 탑자고 자라 통과 시리
1: 영아
5: 영아
1: 샴릉의 창마 나도 모스코를 컨테스트로 미시기 이완노프 셰송아 공개 나도 하이상와이네 우수리 발기 우상쿠리 바스모도 코네체도 문도스기 대주고 나갈 컨테스트로 미 나 수수 탭시 당국이 네 삼루시던디 우수리네 볼리발라 마르마다 자마 지미마 수에 티치메베 사지리 나도 코르 충제를 데이트 때제 우수리 장위 되규네 줘 믹스에 내주 마제나 태가 볼리리지
3: 계시 믹스에 내주 제나
1: 안에 코트 요제 강다라 탑스 임바 강시라 중국 예금인게 자꾸 좀 쓰네 저도 되 유리
0: 강다 돌세
1: 지 상매 예 과지라 나도 오르스 드라디 개교 망교게 사진냠 용럽 좀 자지 바다 질리도 노유벨랑가디 나도 살롱글랑 가시

0: mi sumbu di juya ge zhongge mi di yue yong jiao kang ni bu de du a ma ya zhong me jin mo de kong zui ngan zui ba le zhuo du sheng bu di
1: lan de jie si bu xiao 喂喂喂, 계속 같이 해봐. 지림 낙제 신이니 계속 간거지나 그래서 예수 지긴다 여행 그 강분이부디나 종교의 미스무여리 예수 제슈 권세 독재 기운디 그 우스 부셔버리
2: 하이
3: 소라 소라 너무 맞지 너무 맞지 시공라기 십시신에 대해서기
1: 미스네 여말이 쓰기 망고디다 그들
0: 야정 말이 미스음 체주스나 숨체 주규리 디디디
2: 치죠
3: 아이 야 어제 다시 해 봐
2: 그래
3: 봐야
2: 소리 다시
3: 그래
1: 너 무슨 그지 아니 야씨
2: 少奇 少奇
3: 大哥呢？过去，过去那些。
1: 신이봐, 농구리 여야 좀 세가래.
4: 나도 호남에 이 다루페 윤리스 형제 성격분도 제장 덕을 제가 만족감이 있어.
1: 연습 보시오. 네 대나 계속 독로 야구시라고 하자.
4: 나도페 윤리 조조 주유. 공 아스네 레미주 과천 보지. 공개 미카엘르딘 러구셀르딘 독로 잡을 경심이 있는 내가 생에 정말이 송기. 세상한테 나가 유노 참마다지 돌로디게 뉴비 케시 레강아스 라비너 소소 가서 또 부르와
1: 켄조 순조산다 당쇼시 부인베 사지스 슈게 켄조 다베 니스위더 칩시니베 장부 쉐시
4: 공유 아주 다가를 가마다로 아주 지당 메시드레이 순조산다 당쇼지 바 그네 임버 케시 사지스 슈게 아주 레가체가 다나 아주 남다링 부딘 제러 또회 제가 용과 기억 마르버 나중에 지당 락시부터 되긴 도그에 제 초과야 중지 봐.
1: 락시베. 락에 락시 가르시규.
4: 마침 보인. 승보장 로인. 군이 신소리. 통도 로바 가시지.
1: 승보예.
4: 레인. 디 나중에 락제 키기비.
1: 지.

0: 야, 네 가지는 용마지.
1: 지식이.
0: 네 전화주지.
2: 라셔다. 네 가시야래.
0: 티게베야지.
2: 티게베. 전화게 티셔다. 니스테오. 내가 마셔.
0: 디나르 도텔로 요지. 고베디나네 조치. 내년에 림제 야텐구지. 제제가르 틱드레게브두 페슈다시.
2: 파시.
0: 라.
2: 아시. 피에 론스규.
0: 알레. 공유린지 나수스미야 좀제 가리미 운해시 뭐죠 그런 게 세브 손다
1: 아 계속 디테스 려 주게
3: 지 쇼지게 급제 갑대 자지 어쇼 고도 개체야 메자 아 틀려 주
0: 단다 삼등 뒤 시고야 가게 해주면도 렌즈디 증념을 하시도 메마도 대부장위 등재강 처음인 능시 확동시야.
3: 여, 오버.
0: 아,
3: 가리. 라키스가야.
0: 오버. 시오마지. 참모직부지. 로보도 강해 제도. 급제 갑디자비나. 간제시에 강해 캐세 제도지.
1: 아치.
0: 오지. 내 교수다 된다 수도 자유. 마저 만용콩라. 하이성와일 참모 유신기유. 이네 잘못된 데 열어서 삼아줘. 남시 잘못된 데라 말하자 돌로 접차시야. 예전에 멋이 조선대 강연 여지. 이네 상매 또 두제 돌로 토부된 데 뉴비는 가게 지 말씀이.
4: 이네 돌로 환케부된 데 뉴스 여러비.
5: 점랑 수비에 돌로님 무전세도 비게 된데 여리.
4: 돌로님 무전세 비게 돌로님 무전이 상계 근처 신죠.
5: 레베님 무대 상계 토무시가 선생 가서 비게 녀와줘. 된데 돌로 환케부된 데 여리. 돌로님 무전세 돌로 된소. 그래서 공부래. 조금 말해요. 랑캬야 시도, 양수과 시도 아. 두로딘 손 나라는 공부 말해. 칠로를 군제 라고가 초보촌 다 가지고 와래.
6: 왕이 페이 도주배.
0: 제도 서지니 하제 납자 신다드게 고수부리. 너무 귀엽다. 도리지. 나스고 와진나. 요저 소리.
2: 괜히 뒤봐.
0: 요도 와. 우리.
2: 진짜. 자, 괜히 뒤봐.
7: 我的天啊！你妈的，我操！我操！你妈的，你别打我！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6: 야쇼 구셔챙아 니즈라샤 니즈라샤
8: 가르쳐줘
6: 장샤네 우르스 주니에게 로마카탕기 마집스 서구 유제 주디 장상링기 매미 학고제 시군조 가직 심사샤
8: 제요 말이 로마카송 부디게 랑가빈이 침으리 요랭게제 솔로슬
6: 솔직히 신요 말이 저와주네 지대민도 쓰기 군제기지 루친다제 Tsulingi jitu sasugi ka nibe wang yi fei nyache ka sume luma liuhan zhala soba su chong shashe dee yu sige.
8: Chao lamri. Ka niba, ka niba. Ka nibe. Yang sune zhuo ri.

0: 도마도 잘하고 오기.
1: 야, 예감. 도마도. 도마도. 예감. 도마도. 예감. 도마고 있어. 예감. 도마고 있어.
0: 경찰 온다. 경찰 온다.
1: 조심. 도대체 아시 아시 이제 예수교 아시 아시 주자가 시다 제 하주이 아시 예수교 예감
2: Не хам рачу.
1: Не хам. Ну жати. Так хачу я. Дуду.
3: Тозмодо. Тегажу руи.
1: Кеп кечем жуга.
3: Кечем жу. Жанагда мева.
4: Нагда бе.
1: Кензу рагу чеза. Яжу сыги. Кензу мена. Не хам куй сасу. Кензу моне кёнгуду.
3: 미야우스자도。是啊，对的。学不走，跟着考巴主任吧。哈法罗夫斯克主任。杰纳，本组修过的排骨里，今天何炅带姐，修过这个里。是，那最新的月。巴松，点下。
5: 바스톤서 거기요. 거기 있어.
6: 거기 왜 그래? 니군 예스게 맨줘. 대니베. 대니베.
1: 저부터 고모둥. 바스톤서 거기 있어. 줄럼 잡아 잡자. 고주 중주 단투고 요 말이.
6: 고주 줄럼 잡아 잡지. 고주 중주 단투 와 말스기.
5: 아, 그리나.
6: 대제 이너. 조신 대제 몰리러 조토야 요 말베.
5: 전 그저 저래.
3: 다제나 고조에 강조를 해주리 여기 지켜줘 진짜 감사
7: 감사
3: 강조래 너무 가조래라
7: 이제 저 가봐 주위 면에 대주리
3: 하바 로프스크를 주니
7: 하바 로프스크 타링 위어리 근데나 미시 대주리 조지라 루부 니슈리
3: 루부 니슈라 콘토다 주샤
1: 콘토바 마리 타링 부리 견조탄도 도저 막고 지야도
7: 나탄도 달라 차대우리 콘토바 마리
6: 나도 미중이요리 마타살이 강조송대는 루부 조주대우리 덩크리베
4: 라르탄도 응하수유
3: 나주 랑가라 응 고로다마시 탄도 로부 니츠고즈 용미유
4: 아니 가 화든 그래 머리
6: 도크트 시디 섭조 간에 미르리 란다야 곰솜솜 때 말이야 탄도 라도디
3: 머리 자다다리 만들리
4: 시 야 됐다
3: 잠은 응 아주다
4: 정아

0: 미지 리그암 숨숨 되자 미종이 몸숨소로 티가 니서부터 없는 축조장 한다기
1: 고치다 계속 상담배 맞죠 고암 축조 컨트롤에는 맞죠 고암 안에 들어가 말이 맞죠 모스컬 전열이 마도 벌이 대님이 봐
2: 털이 벌이 내 모스컬을 찔릴 수 도요리
0: 사야다 대사조 송당으로 줘봐 쟤는 그래 좀
2: 그러셔라
0: 쟤다
1: 아니, 자기 같이 해봐.
3: 로마 가서 뭐, 미국 가네. 장소 링몸이 강량 체샤사.
1: 남산강 주 제주 체수 유제 저화 체제 교통 체오리.
3: 비중 공제정로 조정로 등게 자주 배사샤.
1: 가니버, 가드 가니버도 유리.

0: что?
1: Зи. Мне мне горся. Горся. Мне мне горся.
0: Мне мне горся.
2: Мне хоть иди, полинг вот же не жи.
1: Полинг вот же не, блядь, это сенсо.
2: Сейчас ты жалом чили его маси. Сам что ты его на, тебе полинг же не жи.
0: Не, да-да. Мне хоть кака обью.
1: Зи. Мне бы я кака ся, туда.
0: Ся, ся, ся.
1: Ся.
2: Я вучу, лоб досо. Мне хоть иди, тебе полинг меня за кака обью. Там до урсо, то все кому чаджи. Мне хоть мам вучу, не зуди, ты че уйо жи.
0: 从最特别的结果的你花那新建的美国不如其他的人老板把马他萨卡米斯过的前三个人做天天接生不接走这样好了不贵嘛都挺慢的让我妹妹来接触你去前面都什么没有卡车去叫小七他能不听这俺做接生不是呗开始接嘛行不呢俺说该来接不听动不是吧他天天说点呢 대신가서 강을 누구 때문에 다 민도 삼벌이야 이 탄시에 계신 마시는 형도 왜?
2: 미국 허점을 미수미오지 내 장수 시도 만수다 미국 봐라 바다 민 앞지들 민도 넘 유발게 역사에 채너 가지지 지 미수미네 시바 유구리 강을 기일 유가부채 대강을 조거도 깔아야 요지 이내 마타사 가지지 지 미체가 유두부리 봐 만수의 강도부채 유바이너 까만이 수나라 내내 재승부지 Lepas tu, yaudah.

0: 아주
1: 괜찮소인바. 게줄라기다. 조교라기가 미진다.
2: 아. 나저 조교라기 키우스기.
1: 조교라기.
3: 젠젠다리.
1: 6마리. 젠 6마리.
3: 젠 맞지 봐도. 고수 잡류가 강에 담아도 배지 마마 입자. 소소미리.
1: 조교라기 영리 유배.
2: 젠젠이다.
1: 응.
3: 소시.
1: 젠 6마리.
3: 6마리.
1: 젠 6마리.
3: 젠 6마리. 6마리.
2: 샤오진공의 셰프 콘서트 샤미 봐라. 강에 담아 유자. 배지 말마 인기지. 소소미리.
1: 소시.

0: 보라로고카세시게게제
1: 콘치부메고
2: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메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인 콩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초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강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네 추구 체휴 조당 야부 메발 요상 치투 泰迪兄起别浪提尼杨行西沃堂冷提顶秀起为恐怖给对迪行给别从那西用你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给别个刚把车用你得给切图提出浪着银别浪着给他给给别心车米泰迪兄起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琴了起不错提琴这个用我堂得堂昂擦龙用为明对秀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칸은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교인
3: 아씨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 차샤
4: 잠깐 보자다 식즈 고야 되서 간으로 고 빠고 되장 거 맞아서 치르 제가 로게 봐 줄 자 줘야 돼 주시다
3: 로게 봐 줄 자 줘야 돼 뭐냐 야 오스도 뭐 망스는 게 짜장스도

0: lop chok so kyeso nga hali yabri
1: gachay yabri
0: lop chok so kyeso mosk hali yabri
2: aaa nasu gune mosk hali yabri
1: nasu libri bai
2: zi
0: 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想那是你
3: 好了，你也找我去，咱俩把这事了。好了，咱俩去吧。我也去。我也，咱们干嘛去？咱练啥了？咱们想多。
4: Ti yaxshi be.
0: Makana sakure.
5: Ta doji zhe da.
6: Min zhe de cai xin ni de, de ba zhe ne yong ma de.
4: Ta qi.
7: Qian zi le zhe sa za. Ti ni ka la ti qian zo si qian xiao zhe. Ji ma ne ning gu ta ma da ye ma da.
4: 터치
6: 계지마리
5: 타네 하양주야 출시야 또 할 조화 잡스 디임도 저세 팁자니다 쇼가 립리 가시게 가서 원소 가지
4: 시에 차송해 미스게 날 함어주 죽진 조지 소화 준주세 얘기 요지 자카르 마치는 용도야
5: 나스칼레 집세 대유 없이 소화 진짜 가린 소라 나스네 하고는 요 민도

0: 근처 청소. 심사고 대송아. 응. 술에.
1: 미디리 가지. 가지. 마미. 마미. 그러시라. 되게 장화스리려서. 제자. 사실 되게 좀 되게 가리스기.
0: 가가도. 얘니 근처 제브레.
1: 그 미상마 소프트 시크릿이야. 니한테는 미디리.
0: 아, 이치 못어. 랑게 격진시기. 격진시는 중재 하루요매. 랑게 신설이.
1: 니에켈렌쇼. 쇼고 나리에 꾸이. 지다다로 디 난이 집게 마셔봐. 기랑게가 지다다로 니에 쇼대죠. 쇼대죠.
0: 랑게. 난이 첩치부 가주사매 신거유매. 럽진기 중구다. 소에 자조를 도시 담보리 신속해 지교
1: 나만 심죠 지다다로 카리스 나싱 부여헬 라 지나세 디데나니 요구바리
2: 요요
1: 나가 바티니레
2: 가좀 로디오 갈리니에포
3: 고마주차브지 걸리니프 게임베르베아 장보시는 나이 칩시 롭드비데 감메
2: 마시 마시 김제티 주고 마시 수얼레베지라 턴다카지 체 미카지다 저와중베지라 턴다카지 턴도코 춤소
3: 少奇 나서 타링부디데네 모스카 롭존치가요 미유디 님지 공제진루 차샤 주야시도 마르베 다더 주고 공제다 운이프지 따와나 장콘즈나 공무 찬두 민두에
2: 찬두유 찬두유가 좀 이내 다난 슈머 슈디 메스다 저와이베 당부지 내 인지 섬레야 부지 단지 리슈피우이
4: 엄마라 나 세나비
5: 어찌 보이포 좋았을다 답지 뭐 주제에 걸어 예 하고 있어 섬주 걸어
4: 나어 광저는 밥 채가 치니 비게 못 튀겨 좀 로지체 이거 제가 생기 어 다리 뭐 주네 튕지 마디 땡대 주시
5: 땡에 마랑로 주디에 우르수 주지 제비 상보라 예 진비 나 그저 단 제소 못 치죠 공거진침시라이 다자 상리메지당과 제부로봐 상치중고라 마슴스주 은이베리치는 용르베 상년대두게
4: 년년대가 정말라 나 청진에 캐랑시월 사노치오 캐랑시엘님시 마시베
5: 니하구유 랍치모스수나 총기난대치우리 저의 자기에 종실레시라기 야가요리 이네 산사집에 지접송자 미신다게 중도미했다 강은시사 산인지 저도 보고 난 로제 신뢰 등진한 수는 근제도
4: 이네 오 말라 나 그런 게 흰색시 나 롭친 이구 전야 라마도 신뢰 치스는 단더 삼로 저지 시야무추
5: 내 신기 상리급 삼통마리 이내 셉심치라 랍자 지내자 남로지 신내 지내자 만지 터도 치고에디 미만을 변배 내가 치우러 봐 다들 지적미 만지 의부다 지루를 지우리 만지 소수기가 덥주 댐부치 치고 유나 인지 로도 구하러 봐 다들 종실라 지소링로 수준치우리 신내 유배 신부하지 구하러 봐 상 신내 유배 순우치리 보일로제 신뢰 되게나 쇼고 신내 입에 신법이라 당부지에나 쓰지 가슴 말해
4: 엄마라 네 강조네 키라마 조스 키랑지와 키말림프메 이내 년원의 시에는 단도 타지 하고 시작도 키랑경아 난 로지 신뢰 통이기 나를 수주야 금전 가리메 네 상신기 이내 나타나 삼장만지코 태솜나 취지 칸다 타지 토민도 엄마라 키랑러 메신네 춘침진제 체지 공무망 부신유 유배라
5: 예 주스 중요해 디디 나 공제다나 수주리 다나 수다 무수기 예디디 예 삼치다 당비 급디 공제당 작담 예 다예 팀은 진이 말이 양양 대비 기란소다 저 말이 계제 대비 다스시에 알아서 잡다 다게 서기하리 대비 나네 예 공제당 같이 예인보다 당쇼 공제지면 신도 중 예 당디 주비야 차샤나 슈지 치우래 말해 들삼 찍라 삼는 년대 당사니 예 슈구디 공제당나 슈교 다 제비
4: 디디 키라모스크 롭정는 구요시 시발
5: 어 다그리 모스크 급디디그 모스크 다데 모스크 다 정말
0: 지로 책동구대 니슈덕지리 공크 류少奇 모스크의 샤쇼 롭친 진배급 중국 지소링로 슈누대소기 총민이 중국 공제당기 등미규 첩지 로인 농소기 中共莫斯科加州支部组织党刘少奇给支部委员会监控。

0: 대비 다야 금세 가리긴 봐.
1: 대비네 중고 시빈 이기네 규부시 등유유. 막진식 외내 슈스기. 내가 단다 우르스 이기다 더도 채웠삼쪽.

0: 네스노 라모스가 럽조 지고리 잘메가 테다야 가리 바스기
1: 루드 걸리니에포 마크스타 응크스 루드 레니소게 대대 동안의 뉴욕이

0: 刘少奇四月，中国新车衣。我穿，真轻四个月，日本新车衣。啊嘞，上我现在搞不清。我也搞不清。你，皮克卓斯鞋。这个是呗。亚秋。
1: 真个呗，哈，没过，真是。听说小花雨呗，雨，俺来小花雨，俺来雨，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来雨的，俺 고
2: 저거 솜째오
1: 나고
2: 보람지라 저거 시
1: 상게 마시노 마신다시다 지기
2: 예
3: 어, 오, 난리 시작하고 있네.
2: 야야, 제거 제거. 야, 니, 제, 시, 주, 게, 주, 중니, 족송, 주시, 쟁아, 응?
1: 용아. 야주
2: 지마셔 아
1: 야 팔린다
3: 먹어 먹어
1: 지 야 팔린다 저디 장게 미신다러 마시는 지봐 야주

0: 저거디 그들이 저러이나
1: 레브레도 없자 조수리
2: 진과 이노 단들럽도 망부지 수부야고 매자 심슈차대요리 때문에 뇨트 사부리
1: 다그리 넘시 장치리 마세미르도 두지라 세시 조섭상이 레미두고 문에 접접리
2: 마르마 탐집에 톱단 토슈들이 로든 레니에 드레리스기
0: 주제 마칩시라 안주 남자 지리 치질 학신제 가래 다 그러게 가르치 두래
2: 안주 로도 균주 제국이 다와주비 사치 준다 장사스나 신의 미유 주바 지조지
0: 차장 안주 니 봐도 상마 균주 제약이 구이자 쇼리
2: 시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요부용 당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탄로 송접치

0: 감사합니다. 그럼 퇴근에 제일 흘리담 레나리아 다 참장다 자제 피그이벨.
1: 아따와 드바이응고 이르클라. 데 다 참장치다. 안 마루가는 시미에메세 찌부지도.
0: 레셀. 다 디나리아 싱지이네 망부시라도와. 딘제 인디자 마케랑게 디나리아 나주 준싱기 리다 딘제 가주 유미 킹그 유날.
1: 나레 하고부터 근데 이게 류수체. 아니 양 양수체. 슈퍼체 안데네 로웨교도가 아니 수이총사도가 안 신뱅에시라 오신
0: 레셀레세 터제나 터제나 난즈도스르르담제나리아 주드잠바 강타리아 양조만주치겐기 조미타 유고 망부이네 통야도 이동우에 담제진주 타다노도베 날체 끼리네 기부 켄제민도게나 다체나 총메스드잠바 양지게 켄제스 너고고요나 中美亚几个隔壁呢呀居民是修过多了如果我俩几个隔壁呢旅游者是了过多了但他们两个呀你那怕几个都怎么死的了我先当边那么个地我了呀我就路过有人点被破张波的那地呢租给了呀那点的话在地里给那么些地大姐姐都是怕得对咱们我呢破张波的那地经验地呢我呢退军了下不去 通途的话，那第日地讲了呀，是的呀。每个铁路电不少，祖国万岁！三个银柱看见的那里呀，谁不是来通途的？如果我看见的偏年银龙呢，但每个龙就让人都话了。那么听见乡里那个男子念头，空气不是太周瑜别，几个名字看见了呀？
2: Lopsun Sinant Hulu Damra, Gekup Jimbe, Rengchung Songyup Kui, Lalu Shidi, Guojia Ji, Ziran Baohu Qu.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튠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前者的团队大当内制作当做话通过去，前者的团队能久来作为定制，提到是，是马林给公干上，他的其他主席是不听的，凭着村内七百三十票，却当也搞不听，军队给作业处借特别来开案，先做七万空气事业，天明旅客们对他那敲门不停的骗到有天，做车棚给能食堂，车棚给七夕可是吃不汤，因此三只军工堂，退休七票吧规定，内地文工就进了偏吧，略给的堂军工特别少，没旅客给规矩拿出来收费，你不得要的，前者军队给作业处多，手动给空气来不洗七八七的，卡工队嘛多。
1: 초통기구제마대바초원참시통치바차고제나초토는편바가리유바탕초컨제스토는수부뉴부제마투기유나샴기투스나안안초테테라중국군제직슝롭초트윈라이구비우유행간기소미텐가란네컨제스소미엘지시도 中国人的当地，天天就是面给说不说的，谁给说不说的搞法？谁给说不说的搞？是我耐心。历史证据，铁路免责决断的，南城难度以内，取消这天南城用给安塘不下钥匙。去年民俗被拆封的，绿色建筑的开心是赢了，说不计这给压着出租呢，压着电视上么出人。地面被处理了很多，宁泽沙街的，绿洲永州给旅客们的不点被，替开车人心里下面过不去人。 因为中国去的厕所的表现，我去当街的人群哪里啊？当街区域，没住着过年代的秋冬节忙大不大？也是出去人家的差过一面，卡工那么多，秋冬的要那些。退出店街的菜市店街的年代的秋冬街，也是西餐店的生意面积可要是。我呢，特别去给两个能穷吃点学生。去年厕所的中国人被人当车不大，听俺做电台的卡车的买卖，去年开钱不行是。
2: 심주기난도인의초통제만다원의겨부개조변연계교진인바마세정내파보다신인치료조로세벌등여시심주대대교기파세진남선율기연계심주 ARIC의 城市车站内27제바다큐로시주시행안에로초주리주바르기초다치유기에메치지당책도니령업중행안라로니시생일에급등전지체내초통제등기요메다대당기미세나소바르기제와리야심주제여시 대단해 심주배 당자 난게 나 기도게 추제티 추통제 당기 유명게 최시 제유받아 추 가족의 용화 돈나 대미세 가족의 토로 주고 요시 대대도 로쇼다 저와 유배 경외게 최시 따라 경외식배 로쇼지리 개조사리아 최바 제바 마세 단도 종례다 나선의 시위 유진야 제보시 요시 심주의 시세 따나 당자 난게 나 기도게 뒤세티 생애 지행식이 돈의 기도
1: 西藏元帅特别切入抓马赛，取得期间给中内破在第一年忙得重要些。第一间给出通在满大米呢，取得期间呀，中内破在土著多司机这边，内段的三线级别切入，新主编目的罗段主内过去把给取得其余，没阿东家的出租这边呀，中内给内是有名呀，接不接有不大，天哪，天哪，这边中内做英雄娘不大，连内大。
2: 罗塞，今年节约不大，提名他多，金本恩就给拿着他，应该有呗，哪家提拿出钥匙？车队帮大的现在了，唐家南给那几队的队赛给随便，全程马尾那边，耍家的每日给车棚改变，能做天呢？苏布人在龙背重新拿着他，第二一年，那是跑跑铁家，铁外人生给那里拿着两个钥匙，唐家南给那几队的队赛天，现在他将那种车他，这娃约不提，新主给催不了，通没给表车钥匙。
1: 金元日月落山呢，给做材料，参加级别三度大日月，特别是。唐家南给铁队那趟级别巨人牌的，这位材料，铁个是接不起这新主编杨家了，空港顶部给新主接钥匙。况且落车当这位金元日月落山呢，做的其余给金元日月落山呢，缺乏钱不当，级别差呢，金元日月落山的天元给落山的七万元被媒体全用给电台给那些特别显摆又不当，电源组呢，铁当独立月超不当多呢，我的细微人家，也就我主管。 如果要拖完油不当，中年破病人家，也就是休息也拖完油是。今天出去当年的，推荐他的中他的七八单招了，第二天要收紧设备，做完接单是一把能行。军队当内部人员，全程内部提价，所有人给当场那几队呀，陆队啊，对这也今年前的民宿部收紧全部贴设备，完成这个事。今年落车的，泡沫他们天边那最少了新的。 加入一些几个，除了其余的，每天唐家南给那几队队赛天，生日、好么儿家的休息生日的托一队，团圆给落出来，今年这边落出七月用四月七的，也就九年，也就九月八拍重要些。唐家南给那几队队赛天，生日好么儿家的休息生日给队，他七月做四月七的，也就我就拍重要些。 我那也民俗不拿忙起我出银呗，却通用场呢，给那些别些主题，空路买不起马些。
2: 공도 시에바다라 로단 튜인신 주 당년 공배 공신이 나주 수부 송교 체배 독더부시 인배 개바 고진 대단야 송교 체도 요시 대외 마음의 빵다기 개조의 규진 과로 담았다 대단계 체제 진도 담았다 소외 뷰세 약도 조시바다 맨주에게 만에 말을 조시베 내시 강론시 맨주의 체도발이 대편도 치워 유바 정교시 제나 추통규티 개침부 딘제여나 추가주에게 마워토나 야보여레스나 티땡기 요마시 지루녀도 니슈 정리료 따와 주제베 체 니슈 시니 장계다 개그 망부는 용베 체리 개쟁기 니르 통주망용 거르기 심주 사슈에 캡다 제시 심주티 콜요다 소와계당의 교진나 제와여바 미리 계속의 추 콜규기 윤도 파장도 시에네 체리기 뒤뒤도 꾸여시 심주 디나 심주베 개그 미슈 사송기 콜요다 소외 자진 면접에 최대 체유 미 아동 주제 주민 시라 심주 제부규 若你说他怎么给给把存了，你是通讯彩铁前用生计参案的计算结果了，别在初五年端午的一百大。若最级别表面了存了，你是通讯彩铁生计算送的计算失败了，别在我堂写个账给等于是。新竹前边的特别通讯记者一家，我来他别不能，他就哈想起为你是就别在第二天生意通讯的彩信里面忙起我存了，拖差有把谢谢谢谢。你那属于不大，那么是落水、旅游、爱水所，究竟哪所也修建的？你所说的口碑，就没有样这个样嘛是？接着，你是去开始通过媒体，你所说的倒是，就读三代这个不是了，空到西北去通呢，偏不看到有把票，通过当年去呢，等多按住了，去推到亚克斯前呢，旅游景点都拿不到，现在也我的景点钱都不少，几个月呗，接着去当年通过了，特别通哪去不是？
0: 什么人家想拿起码的现在游戏不是？国有基地当然修建铁片抗议，那么西北铁死了呢？
3: Koryuki 대탕로 쇼켄 탭튼 강의 남

0: 호조, 마지 세메구쇼, 카와 대메 통화 중에.
1: 세메구쇼에, 술에.
0: 마지 세메구쇼, 더우지도 발라가 범지.
1: 타치디 바이창기 듀무데스기 욕시.
0: 도와세라.
2: 저 너무 치지, 또 바로 가져가요 봐. 호지, 마 탄도 야용도 겜겜 호주. 바이페상 듀무르스니 켄츠 수이바. 어, 마동어 저 시유이. 마 탄도 키나조 겜쇼세 바이페상 듀무 바이젠조이. 피리네체 마나스티게 럽조 차르다. 럽조. 마 오싱도게. 셈젠줄라. 키나사고 좀 부활 가능하게 피 봐. 피리네체 마키니 갑쓰다. 키나스 칸나니인 봐.
0: 키나기 예멘조. 마다구지도 바이라기 고자베니. 광안즈 세메고시오지. 광자글랍다디조. 주님을라게 셰시나베. 기위 섭주즌즈 주야글랍다디지. 제만에 히랑게 세규 마스터로.
2: 룸초면노. 로카나 모슈조. 탄도. 키나즈 몬트랍잔나 다마요아. 칠로데샤나.
0: 저.
2: 같이. 겐하라고 좀 거머 중에. 교수 콘서트 시절 로교
0: 리스
2: 교수 키나스 디가 야쇼 리스 샤 자 만수 롭젠 소인다
3: 야샤
4: 겐라 콩캄사
2: 마드 富华九位罗林吉罗布森堂国国主义七南部九日日是国时土罗亚国美内藏国是国时米勒九美内绝战日日是国时天主藏门毛无北京严算章天主所得肯这许内解码起让嘴拉扎也堂上切时为南堂策勒米罗布森来顿别通面归秀时满足富华九位罗林吉应顿作地最近啥时

0: 빨라.
1: 오.
0: 걔랑 대비가 고바샤오래.
1: 어허. 아니, 네 요아치사. 대비게 비게샤. 이게 대쇼.
2: 레스. 레스.
1: 야야, 쇼다 쇼다. 긴상무 쇼아. 계주 섭주계비 호고 숨다지. 네 양자 섭주계비. 뒤마 비야 그미 붙여서 도대. 어, 뉴르세다. 터지 그미 봐. 어, 터치니 오르다. 됐다. 계주 뜨다. 섭주계 두스. 옆 두스 와. 호고 숨다지 사비. 소 두스 와. 네 눈도 술부터 꺼지. 눈으로서 부부대에 섭주계비. 이런 얘기 해서 시야고. 셔바, 엄조고지 꿈을 해보게 봐야지. 네가 그 제답실이시야. 계시 먹다 넘주는 거 야구 축구구유나. 또 굴지 주고지. 아래도 스페셜돈다.
2: 당시 단다 뒤말 부약 누가 겨서요시.
1: 네 뒤에 다시 도약 제도. 네 눈나라 가르로 부자도. 디 눈기 신화탄 터 주고지. 자리 이제 다야지. 디나 가르로어래.
2: 我们是你.
1: 어. 라게디 저린 초도와. 아. 베란드 제임도. 다리. 이내에 디나로. 제 융외보. 멍루자. 我们是你. 바꾸 시키자지. 니에체노. 바꾸 누부디. 댄데체 주지.
2: 게라게 먹던 남자 숨겨 남바 터제나.
1: 아. 먹던 남자 섭주게 배 돈다디. 머시 먹던 누버 칠주지. 이내 니가 칠친 불다. 계시 여기 또 쇼비 이내.
2: 게라. 예시스.
1: 가리시스스. 대는 주체야 요마리. 야메는 리주인 구리. 야메는 자미 주지. 제자. 라제디 인지 야고스 거리.
2: 슈자. 나주주쇼나르단토니 나다 포샤모도 요마시
0: 알레 빨라 키나게 락제진데모 토바 텐타무이 키나다 루비 좀베쇼고 지탄첸 라키니 요마리 오네이
1: 라키니 요마리세
2: 지빙기 구추다 챙기 칼규야 야오유네 뉴체 요고 요마시 제자 난주치를 자르컨도치 마톤산에 제구체우시 이미 구주다쟁기 딩고제비아 뉴비야고 요마시 난주가 뒤정신 된제 코스타 증우시
3: 아그레 레빙 넘듀르 발라 센체 첨부 요마니 콘조카도라 제들제 두마리 마라즈빈즈 쇼응데 야고 제제 마라즈 기젤 딘제 콘조 첸자 동디 단토비나 마디 텁더브레
2: 장다 텁제디 난주 주빈 쉰베 렘뉴 요시 所去给擦别西山大前地几次养了牛在有吧怎样个女的脱了起来亲的有谁接着能住定安最江大特在给你这能住起来谁他的你不去了这样睡个没几当街西山大前地这一 曾破山, 体力内数, 西山大前上能住这 선인의 제직 제막 준치.
4: 오, 다이아스. 예.
2: 이내 쓴 쇼라. 시산다 젠은 놈탐 수부 매자. 피리아 투즈 넘주 신달의 용의 요시. 허르후르 마치라. 세브라 시에나 시산다 젠 개주의 요구선자. 여딘치르도 돌사손 로용시. 쓴 쇼아. 로야 투즈레드 망내 주 근제이니. 람사 로우유. 세모도 머팀 제제이.
4: 용아. 니니스.
2: 양가슈다
4: 로야 두줄레드 먹탑내 주 근저유네 이지 로그리
2: 오야 포산 장외네 시에는 저시 니 지지 성마슈다
4: 영아 빈조서 다와 시베 세브 솜라 나 찬스 김 니이
5: 어시
4: 창문 이지 쇼아 이지 쇼아 이지 쇼아 시 근데
5: 요기
6: 경부 정아
4: 님은
6: 시제 되도
4: 지 이지 쇼아
7: 경부 정아 오늘 제가 러닝 관찰 스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 러닝 스킵 거 기억이. 범시라 심지 보조스만.
4: 아, 진짜 쓰고래.
7: 동서. 破伤伤心光大了，那就出故事了。
5: 有啊，
0: 呀。

0: 세소 아.
1: 레스. 발라 터지나. 터지나 발라.
0: 어, 야지 야지.
1: 발라. 계란 캡산지 게이.
0: 알레.
1: 팀이 흔히 막고자. 계란 꿀루시 라라스. 테리모 스케란 고한다 쇼이.
0: 어, 어, 어, 세. 담아내 게르샤. 찬스 게임에 미리 쳐도 와. 계제시 게부도. 야, 도시 도시. 아. 야고도.
1: 발라.
0: 야고도.
1: 어, 테리네 뭐에서 나 시상다 제다니 얘기.
0: 아. 시상다 제 라가다니 베. 제노. 나고야 디조. 장식이랑 나중아.
1: 나죠.
0: 제가 나 해라 징아에요. 데모 타모지 나 로연 지바.
1: 당다 먹어 봐라. 게마세 키랑 무슨 이 찬스 김예리. 다 키랑 분이가 퍼쳐가 다 좀 더 좀 차갑다. 제만에 나다 돈도 주저제 유인게 키랑 쓰슈 좁혀.
0: 다 효지라. 키랑이가 미게라 차샤. 년죠. 경호요. 어. 더 아, 베핑기. 어. 동단 유럽 도강 월드 대협 친구들고에 디디라 더 흐슬래요 마시 그거 쉽지 않다 마충두다 지부지 야래 딱 말하시 예수고 교요 다 교수는 죽말다 탭시 맵지 치조가 길죠 지러 예쁘 참지 니즈 디즈 창마 캐슬라베서 또 어제 니자
2: 나
0: 라 경고스 누아
2: 알아.
0: 가로지 약태로 포산산의 장구도와 포산을 찍되다. 님의 로스다 제비이너 부예배 찬스 먹으면 충어디 찬스 겹쳐와 말이.
2: 봐라. 기랑 로스님부터 진예면자 넘어당 말이.
3: 니의 로스를 뭐지 말이.
0: 니에스나 라이 가로지그래 샤스유. 디테 장거 포션 롭주 채고도와
1: 빨라 저년 차로 저게 미에 매 말다 님이 저게 가로티요는 캐라운에 항상 그리
0: 오늘 등재리베
1: 인고초
0: 나 항상 그리세
1: 어
0: 무리 카주마레 난게 함으레 아 나 항상 그리사지
1: 진짜 말다 뭐랑 아주 카교 롭잖아 표면 넘다 니 식부들이
0: 표면 넘다니
1: 어 언제 루칭기 중위 리신예사 냠 퇴배간로 면데스다 슬부죠리
2: 포산
0: 오네
1: 오네
2: 아지 포산 그 좀 좀 가르세요
0: 디 오네르베
2: 어 중회리 녀레로레 모랑게 심산체 나로녀다가 조스기 튼도가 럭슈 심제제 주 디문도 응니 바르신다 카케메
1: 티제이네 튼도 카케메스 가체
0: 아지 예고 디네 티제지디 라로 가고 유스고레
1: 다리
2: 근데 근데 쟤는 갑이 왜 쓰고 오르베?
0: 인구 어쩌? 아 쟤는 라가 갈세 봐.
2: 아니 근데 이르베, 니 니 디디를 섬다며.
1: 지지죠. 마이게도 랑이 할 없더므리. 이네 가로티도 랑이 할 없더 봤을 거야.
0: 지지지. 내봐.
1: 갑이 오니 유브리. 맨은 내려봐 가로래. 이즈면 쟤들 니 과열해.
2: 아지 말해 말해 말해. 또 쓰고 와. 봐라. 안주 다리디 포상 띠임지 거기 지니리. 나 채용제 가르난가.
0: 어디어 댐지고르디 킨스스스 삼도 응아 주도식매 응아 차와 지금 다해지바 아
4: 씨 아제 윤윤님 제라 포상게 급제 하고스 담시아 즈모랑세디 약치지 아제죠 포상 담케스라 여지 나무다 체주무 니가 지부도 요 디가는 상 탑지스가야 카리니 대금제였다 지저기 망체강기 덮치시 지마 지저기 민다 주인님 님도 유지사 제이 삼로 하등이 삼케 등매 민제라 만저 범을 친지 레슨내 시유자 슴내 가르유네 만저 시다
5: 아이 지마 아자키니 능신 개그로 성경신의 바오징 남아줘 돈의 양호신용아 이내 내 주정의 차오기가로 통주 땅아 주정 남아줘 돈민도

0: 빨라 빨라
1: 다 지수
0: 다 출만한다
1: 셈호 셈호 셈쇼 아 마장 아마 가비 다 건주거리 신수해
0: 호사 드리란 게 빨라 루 좀 먹겠다 콩 투 줘보여 말이 스니랑 그 땜지 님으래 미치도 다 욕쇼 빨라게 님지 니지도 랑 지세게 그래
1: 야, 디어 디가 지기를 디두 라하마뉴비 이네 데로마쇼 디 소스나마즈 디어 나즈나게 오체라다지 푸르신이디 로셀랑가 하구리
2: 워지나 시아시 경회장게 견정모라는 오정라스뷰지 tanda kya laas bu. Khese jima nyimu ji, wunna jo nyan chao gi, nama chimba yi na. Ani yang kong la ba laas bu wa chi ri.
3: Wo shi, jija nyan chao gyan lang sui zhu shi. Nyimu ji jija nyan chao gai gyan lang kong zhi lan jie, gyan lang gai buko zing mian song su.
2: Kong ting zhe ri, xie cao, simba zhub ting zhe ri. Ma xin nian a chun ji gu du, kong gai jija nyan chao jing ba gyan mu tong yu yu. Di ma cae,
1: 就念巧就破上去念的碎皮。嗯。今晚上给我们送来了巴拉斯本人用三路口的，吃不差不是的。年纪几年，自刚怕当扎切皮，巴拉大件啦，开门吧。嗯，怎么念书？听我同大，要回一年这，都加一年这，擦擦擦不是，谈得得的，啊。 你是以为金簪的？对。这马头都破山路不过去，让给那么子哩。哈哈哈！阿尼，俺这金簪的金簪吃不吃不着？哈哈哈！天这就是梦中，谈给拉起嘛是？哈哈哈！对，都突然嘛的。啊，滚脚去！
4: 让我明天，今天start，今天，今天，日日日，他让他的，今天start，婆婆们家里呢，明他让他都有，对了，看到杨伯拉，杨子大伯不稀奇，明天我那要多，还是我来生呢，婆婆的妈给啥不得个。
0: 哦，三个人甚至没办法噻，等到哦，今年将过来，先去云天将过来，今晚就拿钱收拾收拾。嗯哼，嘿嘿嘿，今天。在梦啦，等到新南那边。过了别的关。哦，去那点是忙啥些？
5: 伊那巴拉确实大些，三叔能大有嘛哩？
0: 阿嘞，生意原因苏年个，么着规矩些差不是吧？
5: 规矩些差。伊那原因大破山给他们人家住个那院子，肯这俗些。
0: 生意按照路政民参谋员家，刚过路个就住些年，年里原因岁节富豪老金过了些久，肯这钱呢破山富豪老金拉这儿吧，过了一个差数呢，初阳呢参谋岁节，点这些了点这属于。
2: 啊嘞，喂。
5: 点这些了，全靠住对我们这些这些差不是吧？这边个规矩几个钱数？
2: 阿雷，钱特别特别。
6: 你阿们两个，阿在原因身上哪里拉过去？今天，这是钱白马钱，在阿们两个人的生意。嗯哼。阿姐，咦，
7: 可是个主啊？
6: 点这马钱款了，那么通宵马些？
7: 我原因加拉是这样月。
2: 咦，老师住人马些？
7: 咱俩看这样啊，对的，你也给俺请过。哦，那现在用啊，我通通面，怕落注意。
0: 哟，你，是，嗯嗯。
7: 叫，我到时过啊。
0: 然后呢？

0: Mourala. Mourala. 그래도 주부디 딱다르샤 주르디 키란츠나 난 아래 휘데브디 궁기 어제나
1: 예상라 난수 키라 삽주베제 마피야 구데유 김도 구바스케도
0: 오 야호도 어디야 어서 가봐요 봐
1: 다그라 할게도
0: 오 비스 비스 비스
1: 제 다이다
0: 어제 파르제 직사샤
1: 다이로라가 남피샤
2: 알레 오 비스 비스 비스 드리제 차 어야 드리제 차입니다
1: 어야
3: 케이베
4: 어 케이 과샤 그래라
3: 알레 알레 비게쇼 도스네 직초시
4: 러시에
5: 아무라
4: 아잘라
3: 홍라이 키니 요베
4: 아지 제다
3: 어
5: 하이 당과도
3: 알레 토가도
4: 알레

0: 给走了，给走了。何子，何子，这是我们，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这是来 계속 말해.
1: 됐다.
2: 계속 말해. 계속 말해.
1: 됐다. 됐다. 됐다.
2: 잘 됐다.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0: 됐다. 됐다. 됐다.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0: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됐다. 됐다.
0: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0: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3: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海珍，
3: 阿查可以哦，卡不上点啥？你也穿了破鞋呢，破鞋呢，也对不起七块钱吧？
4: 我是红人，
1: 懂了。阿查啦，
4: 张大珍珠可对象是给人吧？对嘞，给我介绍，俺做这些什么子又不是？是吧呀？
0: 陈大弟，陈大弟，珍珠该没听前面说过，你那么上德国金都白来了，你这个说话就给你。
4: 珍珠，
1: 啦。我是元英，元英花朵，俺那么大吃好主意，看咱是老六结束啊！元英，
4: 哦吼，是的哒，我是吃阿西的，我差不着。
1: 你听哒，您这么吓死？颠倒颠倒，您结了。哦，我是元英，提着让我找西边你们送走，俺这干脆去阿姨，目的地让了这人呀。
2: 目的地？嗯这母弟哪个是啊？
1: 知道，母弟哪个管不起这院子啊？明天去学点这样事。
4: 也去。
5: 阿姐，看上我带到个，他领俺做小姐人的，俺做什么？你们到人家的用别马车，哪下找个人事瞧个嘞？
4: 钱的呀，我就用啊，让给国主啊。破伤工去做给把联系，
5: 用啊！
4: 还有当大钱银，同多珍珠，全做提人过主年一打，过度年度能俺们这些钱嘛是？年了小家庭啊，日日拿过我们过毛子过平过月是，天母送些这些的，农场的用嘛是？小家庭啥时候能过起活的？羡慕到那么多是吧？
1: 来，
4: 大伙
5: 用啊用啊！
6: 啊，让命嘛的呢，要给多少钱的命都？
7: 我的，
5: 这张你去哪做修过？
4: 俺们这哪样多？是，哟，有鬼有鬼有鬼！
1: 是，
0: 有鬼
1: 有
0: 鬼！
1: 要不，好点的，有钱有钱，有钱的，抓抓抓，去！
0: 罢了。
4: 是，咱们来多个，小小才这些预备。
7: 就这么那是，得意的。
4: 钱的有钱，光忙送的，还有三寸土鞋。
0: 勇啊，勇啊，走，走，直接抓。

0: 레고 구구다 레고 궁에 넘주리 리치 구주다 젠차지 남탄을 핀니 총기나 주마주
1: 레고 궁에 신스 레고 궁에 신스 유숨 레고 궁이게 유로 고고다 유중하다

0: 보고 여러 번 얻어 자주비
1: 西山大姐这边那里可不你找位马通起顾客车接接轨消息西山大姐给好过死
2: 베트남단 PD는 눈물 맺어 양대치를 봐
1: 로스웰라게 니세콘 눈물 맺어 갑신추 로스웰라 당기니에 구체 맵체스 체체로나
2: 자차고 손상 랑가타지

망초기 체계라기 망초 레베 규제기 캐줄라 딱지 심주 체바타 샤브르 규제 리슝기 탑람니 숭제 체디 망초기 산의 정신기 레베 규제 목돈 체바타 무미 슈샤 리네 규제 타베 체바 루치타 캡자 체바 솔라 데네 푀기 레베 규제 규제 능신 팅딜레잖아 변조

0: 天章是那的七个篇章去写，日八个的啊，每个了七座了，七座日八座了的，日八个胸空跟这里，日八个逻辑跟这里，日八个拆东跟这里，第二呢日八个读落跟这个的，日八个伢子跟这里，伢子老祖宗跟这里，那个人人那卡住子跟这里，日八个爸爸那个爸爸跟这里，日八个伢子出去不灵，伢子穷的，这个跟这里。
1: 这个罗剧，今年呢，日本个下注个罗剧，下注打那个蒙古街那个啊，钻山就有。昔日的热浪，今年的潮，罗剧的凝固，今年削弱，人将昔日。
2: 平均级日本军舰把参加来给龙虎协助他的人了，日本军舰了将被玉米给通信什么他，日本军舰给这边全部没被认得，日本军舰来日天来成为日本没被专门接了电呢，配给日本军舰的俺们给那把设备超速配给东西，日本军舰了配给满洲运输空气给开具什么电信？
3: 配备米曲人员给拉索修理吧嘛噻，配备年终密码给，作为人民他三百七十多亿凝聚总预备，日本下不出成呢，旅客们带他用心，三看转那点别，内陆江，满洲给日本军舰把给不能给，作为外界人民来点办切图给有吧嘛噻，日本军舰了，用热气跟时给没能就能，日本卡给等到他，热气主动来讲，心了注意进度。
0: 老陈在那，等着城里买菜，每个菜园都说不给他，说不出去个，俺约好个，俺去，然后嘛个，就俺约好个，俺的同队，他出现这些呢，俺的，俺同，接到刚把卡了，下周日节，第一卡了送节，等着有的牌子，打每个说不到牌子，团队也不用笔，协调性，等着也不用笔，他对了。 杨老兄也不记得下生的，他在这人都对，包括出去个，也这个车队，钢板家队、喇叭家木头、喇叭家队、钢板家木头，等这个啊，日本家才对，杨等着了便宜也不偷的，其实是那日本的啊，喇叭个啊，就是这个打算啊，约好个去过呀，订好个，俺要去过呀，等这些钢板个那当到包裹呀，看你我来那阿罗马些呐。
4: 当不俺垃圾东西想藏下老子当过呀去，听说刚上年头等着钱的，对逐步刚上多了，对这个哦啊，用大太注意，对用大的太阳的，对俺那个哦，他的好像给钱不就来下，他的我那日本西亚的，我那俺做给个送不难些啊，吃吃的哦，他日本的吃吃的逐步了啊，干啥多了啊，得不用笔，养不用笔。
0: 哦，顶着这用个的做呀，他对我那人下上上进个，他顶年呢就用的那个牛群群嘛，老俺老周，对俺那不和老孙那不是个，哦，顶着姐姐顶着冷的，啊，我那是那老钱包了来才的，不和这个下下着拆用的，可是不年老的这个当的，哎，也不就吃个，日本个下种这么着，吉祥日本，这是日本，啊，这这。 日本跟咱们这等着得随你，他打算干啥革命呢？他嗯，白种族嘛了，白种等着嘛，不就热情？他对你俺那没退呢啊，等着去他拆过呀个，等着生锈女修早着的，他用呀个做钱不济，他对了一下。日本个做的女的他对了，对的俺做个的老乡前年，没干咱了哦，他日本个人呢，等着进行噻。日本出产的俺个白种老早钱没弄了。
4: 他的干啥革命去了？农村看了养着就领着他，干啥革命当了，我了早就领着。但是这希望他得那个这做牛的这帕子用的，趁你休息阶段，日本今年俺那个这季节变化了，他老忙不的那了啊，俺那个老村吃香蕉，不过老松林果子啊，但老起那个那个给做。 啊，老短去炖粥药，我打听这姐姐，俺先生先下了俺打啊，吃泥鳅，那是给他给煮的这，俺个老姐听这些轻松。俺的日本的，我那是那，嗯，不然个日本个人年的啊，老酒。
0: 통보 여비 마치 단도디 차용디 수부 대탄다 셈바 대탄 가사 통라 다디 야부저우지 레샤 상게 대원에 안 저거 벽 정리 대원에 차자 제고야 그 저 첨부지가 어다 우미 시작 그 저거 정리 그 장모지 레샤 상상지 드리도 당가라가 미티니 修建你的这马来亚马车俺小时候忙不定这些事情俺俺做个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干啥 哦，噶啥搞不脱了，爸爸用脚去，不好做也不去吃的。他看着个手机了，电么大姐当中的，怎么怎么的呀？电怕下子，俺出去俺东家，说说个来把的煮煮蛋呀，啊，忙着切呀蛋。俺当中俺做个家人呢，上那去蛋呢，蛋脱皮等着去，热把个脱呢，用个多啊，的我呢还讲，咋请不起这些？俺等着钱呢的。我那个顶着个娘娘多，我那个顶着汤浆，我那个顶着切饼，啊，我那个顶着个切美团的切切那个生锈顶着青木鱼，啊，顶着金银。俺顶年呢，俺做个热巴个鞋底给他，但忙不顶着去吃茶的，不过做车间养些老了，鞋车呀个养个也不就是阿穷。俺打顶着刚才呢，俺做。我那美团呢，顶着生锈、烂锈个，热巴的怕，吃着钱包起来个，生锈顶着就有，但美团呢，修街上呀，热巴开脱不修的，你热巴的也不乐上呀个，顶着生锈有。
1: 昔日的恶狼，地面闯；老者的凝固，地面修罗。远将，昔日。
3: Rebe Guzeba Tsege Laki, Milo Shibjul Hagirin, Rebe Guzela Jambi, Tunshin Samota, Rebe Guze Mogdunta, Tarbe Donwe, Simshu Chimbo, Rebe Guze Gunzenta, Pege Donwe, Tablan Sambosola Dene, Pergi Sugun Rebe Guze Dini, Mantuki, Kimgu Gunzenzamne, Tande Turab Sarbe, Jiso Pege Tumbe, Sugun Rine Gunzen Tarbe Donwata, Rine Nama Jengi, Medo Nyamshe Yungwe, Pegegi, Lamba Chimbu Chosu.Rebe Guzeni, Shabdre Dungdovta, Reje Dungyanso, Nungre Rengshengi, Guzeshi Himbamase, Tela Ningdok Bewata, Lusim Soa, Mishi Legion Chebe, Tunyan Denji, Jubiyu. Rebe Guzeba, Tegia Latabu, Rebe Gunzeba Namgi, Pergi Rebe Guzela, Turab Sarbe, Pegegi, Sunshu Sarbaji.
0: 人个凌晨个地那了，俺个没参马了，俺那个分享些经验因。他对每天的吃药有病，顶着就养生。当然是老家了，吃那边也大，顶着俺那个手机啊，顶着生锈药。俺的奶奶俺那个颈椎吧，不就老早前忙弄了啊，强把养正自己。俺那个老妈顶着就了，但热巴的了不起。每天的那吃蛋吃肉的等这些做没切蛋的做的，第一干了，当然做个热巴的吃肉吃东等这些事情，教授育人噻，但没切蛋呢，俺我做的俺都了解，也不去吃鱼。俺第二年俺做社会个传承开了，但打算不用老早钱某个传习基地的难啦，得人情是难做的，不接的第一件，俺人都是打老脚时间。俺们落脚十多年，俺们都热巴讲解，他第一样在哪了？哦，不过错了，热巴那件，等着这样个国家的多的，等着这期间，我在哪了？要不就在俺个土地去烧饼，在每天呢，等着这，要不就轻松。俺的奶奶，俺那个伯母，老孙呢，俺们都热巴讲不来，热巴的讲呢，那么让家里那个人，俺阿妈能亲。日本的拆迁呢，咋传承起土呢？就等着七个人死过来。但老宋呢，俺没让了日本来接，等着姐姐。俺 시청이 야보지 차지 다송 오게가 버종가 아르제 초바 시장 지르치 거우다나라 안딘제 야 샤토송 다딘닝 아랑가 하장 가보 가르총스나가 뭔가 뭐지 디나노 나라 가빌게 제바트 챕 제 밀라 쩔제 다딘니니 퍼 야바 여제 다 겐타시 추종가 나라 나딘가라 나 겐타시 추종가 나라 나제 제브레 나디 제제 당장 르네연 조리 나조던 자마레 장 르네연 조리 메튜니 제바 제주 무제리 메만보 하장 돈이 제바다 민자링라 하고비 요리지 딘지 소토부 제로체사 다 디가 소단자 제제가라가 기초디게라 퍼제제 고게라 차자제제 딘지 미티니 딘지 제세야제 나 딘지 제야라총 다 디니 장초제나 그 티빠지 그래샤 다 디가 미티니 쇼제야데 다 장초고 발레트 제운데 나라가 아 다 장초 발레 제운데 발레티나 나라 티빠지 데 나 유에 상상제 딘지 그 센쇼제 커제 나라가 나디 키톱쇼 나라가 첩산야 럽산야 셰산야 지산야가 딘저가 센쇼다 뉴쇼유 아 제바니 안 저거 버거 직제나니 조치오 진진지리 안게가 미츠마라 가르라야 유스나 미츠마가 다다사 친이나 피순초바 야지토바 미나다 미만부제가 딘저 야보딘자 가사 토라 야보딘저 요리 피순초바 딘저 요리 때 니가 천조가 단도 뒤서디스제 세제 나저 제바디라 가신제 첸나 제바 간간초라 아 가보이부 지보이부 조보용비 딘자 제레 마치 난조 미나 신쇼유비 누쇼유비 제바 可以 磨练人的 意志力 魔力 这个 坚强 딘자 지게 신쇼지 제레 데 딘자 그 신쇼지 용상도나 아 나체가 요나 네 천조라 레야다 딘조 마시야다 딘조 차자치야가 딘자 간가라 신쇼 첸보유 아 나 디리니 아 나가 배랑 신경가 농친 년칭이 홍게 단초데 비중 신뢰가 렌체데니 쇼니 진저가 나를 구개다 핑타지 제비 아 가정체 쇼야다 미튜니 아 나가 제바가 로지 된저 미튜니다 디가 핑타카니 파 차자 몽보제 제아가 소안 핀디 쇼야다 다소 농친 근근라 쇼디니가 미 간장라 Siri li mi xiawa lan zhu, ga sang gwa di zha xi bi, zha xi mi ndu ji xiu ji yi, zha xi di le.
3: Simo a lingye, ting di pion zhu Siri li zhen ni gui zhi xiu xin, pion zhu lop zha qi mi xiab zhu gi gen qi mu xiong ba ta, pion zhu zhe bei gyu zhe, ngui mi xiu xia rin ni gi gyu zhe ba, ce gya la gi che zhi nang wei, pion gi zhe bei gyu zhe gor gi, nang tuan cha zang, lingye la jin bu xiu xin ba yin. Ting zhe mei li zhen na, Nanzu Simoa Lhengye La Nangdun Shenda Gujishu Yubi Lhengye Ne Tudodu Gisi Nanggyu Manyiba Nangro.

대 뒤다도 도서 철계치 저때 니다 담마타 치조츠 테마니토 창낭도 주치 콘조 인지 습습 세세 치고 카이스나 제세 시기 치와 사와마세 타동 콘조 가외 준비 창야 젠조 치바디 티니 제시 원야 제조 총총 디소로 자괴된 매티 대조야 타다 세 최단 중심에 가시 제조 지기 카루 지지케르디 치루로요 페이지를 추바 대잠 또 매비 김바차 그 세디 사주로 저와 마치 봐라 딜레 독디 제조로 르니 대유

제주 대제메 인수 최비 로드 셴키 카난기 세티 함조 체베나 그 고메 초메간 제디네치 다유쇼 칼레게부터 경시 니만 노브리 슈치마타 로규 류레 사비 페본디 제주초 남랑베 파르투 딜라 고코르니 제주 르시게 자타니 관저의 김시자마세 강가치도 초비 제라 처마티야시 테나 자단기 방투 제주남 니르레 마데바라 참어 용시게 小辈母辈永素这边日我大西安领土卡谢那贼南都哪个人不行不要约情你人阿过年俗况子那贼当卡车里谁出了这个月 如大兴安林去那贼塔，咱当真咱们肯定，铁蛋了，就这样塔，罗么啥吧，当爱心吧，快点签约。可是啦，让人给村内社会人约进，看最主跟主跟土，留不这这签小了，快点的这么想的，俺光天跨入王位，趁鬼去个月。可是跑了么多，人就没了。 카샤도 기회비 라지 숨쟁기 라지 테니 농아르 체부메 카샤니 샤웨 낭쟁기 수도 충슈디 옌비 샤와 떼부 시에비 명시다 시기 토유 테야 자세 소자 군단 자와라 관조 헨게니 암조 산신 미수 노라 외 도초로 초와 겐비 자사디수야 소송 차교로 균 티비 Kwechisu chiwishik nyewara jarmata lamze zhokula. TW Tosun Chirgi ki chidane, mechwe kashani kuk chuchu jiginbe dazu chikzin tila takdiri chengenshi. Chiru rengjun kamsu, 卡西策领学了呀罗秋顿咱们的民生行求助写了卡西有没有接他没有补助来出不是天呀这边推荐书卡西普里去能书把提有没有将帕莫补助娘总的高位推上提龙书确确协助到我你咱们的我的这个月 류도키 겹도 끌디 대야 산원탄 뒤니 메바라 교조 가시 유메 괜히 창아를 추여도 셔주 미자외 체도 명예 좀기 카마라 치료의 치제 레식 참조 체디 세리 피숨 소비 투급소 라리아 네 코르기게 텔레 자세 소자 중의 추여도 가시 코네 괜히 창소타 추여도바 중네 창조 健康 말하기 멍시 개진 착도연 티에 Ngwere khe chen chwe yu shi. Gwentu kase nyungu ru kyurgab. Kwanzui lupi, za gambam shingba khaan yin ru jyutu gi yu. Changchun na zai ki jyundab dugu yu bi, ti kasha ra zha yu ta chwe jo se nga guan shi kodion tu yu. 提醒三拉多谢集团体那在拉苏塔三界用完了偏多清不语不是别对你心间关于题目的人心意绝不别切的泡沫你给绝难免

대로 지신 오김남 정중 차긴기 각기 지신기 탄삼 그 리무시 초비였디 샤르기나 제네 노조기 자단 양보에 바라 투여 지신기 문삼티 남시 타서교 지신 소교에 마부시와라 벤존 그남 토념 초발레 초바시시 원자 남시 교도기 철업양 양초를 용화티 나르유기 토념 돌네 지신 염구도 소마시 원자 니웨로 시진 미지기 송겹 치더보아도 다신 안링기나 제 젠잠 크유기 켄캄 모투 제레 소송예 지신츠 니웨 초토치라 장장기 케주 몸신치 원견디게 싱도한타 자다니 팔라 튜탑 참으시 유바띠 계시 크고시라 체조 미다오베 나 제 참 하도 세 싱도 타도로 잠레 대예가 찌르 찍생 도미기 왜 니메 외세라 촉식군라 캬바라치 사고원 충의 나도 야 대다라 제티 대야 추구고 따라 싱동키 자와 레시르 치세 생외수 자와 초바타 토조 님은 조사 되니 어제 그이시 대야 감세 토기 긴가 말라 시기의 치주수 교류에 자당디 순수 침벌에 서시 동부티 어제 젠토 교류에 제스 젠타 롱마로 초규 곡주 채토 자당딩도 我这是明白了，先，我都拿错他，东东也忙不进院。

세롱 잠부식 다웬나 타도르 기슈룬 텅지니 중 뉴미 냠신식 다르나 디다 쿠리온디 레난토 토브 게터미 이내야 자르게 텅신나 제기 동구티 롱줍 차베 최토 과조 야메 요메치

제초 닝군니레 야르세지 코니 다와니가 밀련베 자당기 예르 통디 토마티시 제조 총회 니게 유체라 얌젠 체르게 체징 소자 신 송메시라 자유야 체메시베 정김 코너를 되줄에 탑시에 로버트 그 로고 친구 강배 관의 퇴진 다시 뒤 아메 공세 캐르니 로리뷰 받자 제초 최바야 메비 아메카니 모두 세작되지

제주 남 산원 강점 추마타 타니 치료토 초와 계다 나리 마와 시괴베 튀를 리니 제주타 제리 치바니 관조일 행기리 인라 대외 제뉴 쉰다라타 냠뇨 소조 제베 규림 개진 시간시 열두기 자다 냄시 냄베 테니 전존 훈족기 대자 제기 터버 야부시시

0: 그지. 주조, 주조랑 고 셰베 가이.
1: 바보 가다 쉬셔. 아차가 서베. 추일 세이 겹사. 넘주 바스 그도 강아이다.
0: 주조랑 그 신마리.
2: 수레 수레.
0: 예 주조, 주조. 주조 셰.
2: 주조 줘다.
0: 내 고아 바베 셰 역사.
2: 민저. 에헤. 바베 추일라. 세이 고 사빈다.
0: 빨라.
3: 오지. 기랑 저비게 넘지 그제도. 정도 그야.
2: 돈도 네 넘주나라 발렌 거는 용구르베. 계세 뭐 저나 네 민유가 뉴베 저 비디오도 기 용기.
3: 돈도 어 돈도 예. 네 네가 도서 집에 한 채 줘서.
2: 바바 잘라 먹고 있다. 도서 접심 배가 예. 민저. 에. 네 니 법니 교고 레드 줘 여다. 바베 쓴나라. 문에 가보지 다도.
0: 빨라. 네 슈바센다. 기라니고 에레피투스 마시 마탄도디 레토스 쪽부유 기라 에레피야디 니고 양고키바
1: 봐라 말레토스 니엘 화시인다 바이바이

0: 제바 웹스도. 다 지샤 지샤. 니에도 세니샤 쇼시.
1: 야로.
0: 세다 가르치가. 니에 논중 원리 쉬비 처교 열어요 말해.
1: 나 들은 걸로 싫어차죠. 장 천나 가게지 미두게 아. 뭐 처음 미두게.
0: 상게 나 딘제 세니 열어베 아. 뭐 사유베스 가르스그래. 밀은 뭐서 고어리. 나이 김민도. 뭘로 샤생비. 이네 네술하 사브리. 제가 삼류당 초로 교화단 타그르바. 내서 가셔 라산 암초 개불 학과지다 타그제.
1: 오늘 뭐 차미도.
0: 다랑게 나 뒤에 마시는 용도 괴. 네 가르쳐 그래. 아무라고 둘사 친제. 공원다 쇼가 친가.
1: 또 대팅 대여 마시.
0: 전자랑게 승사 수죄다.
1: 최종을 대제 발라 커서 쳐시.
0: 커서 쳐도. 네 커서 쳐요. 제만에 봐봐 야고체. 봐봐 가르치네 칼 년제. 수주 야고체 좀는 타가 마르베야.
1: 수민정. 你写不上去，我催问都给。你咋了？我也记不着这词语。
0: 我有骂过听者，记不肯这词语的，记不肯这词语的去。你阿姆拉让我那样看的，看看我是不是有啥子？我也看是不是有。那么我了怕买四岁补助了，钱不去，补助给爸妈岁数足够不的，路大推不起的。没事呢，你爸爸记不起是什么多。
1: 可那你给咱了钱不去咋？木塞给的这是词语呗啊？
0: 谁木塞给说？让给你这些呢，我让这些给不也？我做那了不什么事？可对于那困难你打个气，困难你给干么呢？困难你土着不用他不起呢？我你妈呗！前三困难你给，我你了也不能过去。我你了我也能对，困难你嘞土着不用的。妈他嘞，你阿姆拉土着不着？难个最死的，没心呢，自己跨不起来要是。你把别同桌自己干了过些，你爹呢？你把我那两个买大去些。
1: 你爹呢？让木塞给呀，我那别的看不下。你拿了咸鱼蛋，提了一斤咸不咸鱼，我年纪给不这鱼，让给妈这边呢，俺去就我给这我就那这鱼。
0: 让给给不这啊，让把木钱全过要着。你们都我给不这我钱呢，可怜钱就着，那么三我妈我都是肯定端过去。
1: 有嘛事？看就叫这鱼，我的个这木头能俺苏三米多了，国家价钱都也米多。你提了名誉了，看把给不对，我拿了什么钱没？一年节气多大？啊，我那开江我洗了球。
0: 啊，虽然开江我吃过药嘛是，你让吃，苏明玉们刚是那生人过的，莫到时那不睡觉的，让给开江我吃呢，大大毛果药的钱，给不到手。
1: 苏明玉的农药嘛是，让给俺们那了，我有果药是里面的，俺们那个看不着的，让我这边。苏明玉的那个米粥啊，得真吃是呗。让给大官人是拿了我们老米呢，把那个土老你不去，俺们那个追究十三能个是呗。别陪去大门女，陪个西门女，你又不一年门干了嘛天钱，他们得得这钱送啊。
0: 大人还是谢玉啊。做就要来要买的，恐龙买不见谁给？但我能给这钱，你让吃吃药，让给俺算的。
1: 让乔妈整你一遍。
0: 看得到，咱们让给谁不值不值给？你还是先回来啊！现在动不起。
1: 可别说个。
0: 你随军官年纪的见识个主。
1: 张总。
0: 爸爸，爸爸，
2: 我你。你咋不依？
0: 他的年三十，老八下多。爸爸让再多的过去看几年吧。妈同意了，我你个丽丽三不接线。
1: 让哪去一边？我娘听到了，把那姐姐喊起来。
0: 不过爸爸让你没好不消。
1: 他还对的。孙明成，让他还对起，好凶哎！那新卡对不到见面吧？他还对起。啊！你还干么子了就？他有的，俺拉不下不过。阿如，那次是不是等你？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죽어도
1: 지가 죽어도 죽어라
0: 근데 발수매 발수매
1: 대시야미도 이내가 좀 이태부 부친 스타나 나가 미애부자
0: 쟤는 또 왜 팔아요
1: 나 뒤에 가오 매트 다시 나 다리기 도체디 잡으라 아주 체지다 니 너도 가
0: 저쟤 경을 넣어 대시야 니 쓰여져 니 때문에 시간이
1: 빨아라 시부디 되냐

0: 나도 세스나 기링이 어떻게 우리 결자지
1: 저거 저거 나 뭐지
0: 기링이 언급 광고디 나도 되었어 언급 수급시 샵라 언급 입이 결자지 단다 스무와스 언급 축구 사모 대유매 시유 샤리 자가 톱니에 용라 라야 지스틸리 쇼이 오야 샵라 나 나도 중국 편티 겐쇼 산디 르세기 내 수캡자 쇼이
2: 스무와 헨게 캉사 샹능게 키나서 중국
3: 빨라 너니 로요비 고무무조 야치타스
4: 무슨 성가치니 바브랑에가 쉐치하기 자식생마다 야식여이다
1: 니 나를 지지부디 제일 로요 니 나를 지신에서 야뉴 나 그들 가라 차서서를 써야 용구지
3: 꾸농샤샤
4: 아무나 쇼드 제 베드바베 뇽아 주세 다시 된제 샤샤
3: 라이게 쇼치다 다는 은이 예바라를 불린 요르다 딩다 로고 가봐요 제 마세 니자 저와 사다 주제 바라 따도 야고 제도 매바
4: 무유 여르바 은이 로윤야 치차샤 싸우나 치르사가 침탕 말베
3: 요구치다 칼라수가 줘

0: 기량 안 쓰기도 되냐인 빌라.
1: 매, 두매, 터치.
0: 레시.
1: 배고.
0: 쟤네 기량이다 좁이 용셔.
1: 배고. 지루와 두매. 란지 기량 나선 님도 지나녀가죠.
2: 레스.

0: 너니
1: 감사 다차
0: 어
2: 슈다 나하우포저경기 우슈루지 유쇼진히 키라네드윤 카르히네 나근진나다
1: 그제도 고마스 카르도네 샤신지다
3: 지자
4: 야지슈

0: 디리 운에 나오깁시라죠. 운에이다. 네, 민유 알아티제 랑환경이다. 야.
1: 님도 인다. 민. 나 알아도 뭐지 다야 요마지.
2: 계치 마지. 나 좀 뭐지 레제 론타지.
0: 민유. 상가싱 마시. 어디 강부 망치에 중돌지. 중군에 다른 곳이라 역시. 제상대 동랑고 라지 토버다.
1: 조디. 뭐지 레라버 르 마시.
0: 시. 뭐지 다하고 열다.
2: 네 뭐지 레제 켄츠게오. 나 좀 뒤선자 지치야리.
1: 민유. 야멘토. 让我在那对
2: 妹妹，送不送妹？哥对对你莫只得出野罗那么大
1: 的。你这话明着。
0: 明玉，菲菲给写完原答。
1: 是，明玉，让哪里用小米大姐子也有事。
2: 小米，让你这个俺爷用不是呗啊？
3: 用个是。
2: 俺你俩找个钱用的个。
3: 用啊。
0: 伊达伊达，明玉二日来吧，给送伊达，俺晓得伊达。
1: 明玉，他们谁送啊？
2: 伊达姐。
0: 不用阿拉姆内西不多啊。
4: 子，阿姐叫明哲。
0: 陈大少，啥地方去啊？
4: 哎，县里还有，戴维斯年底上毕业季了，俺毕业去。俺那个不认识，说起还有名。姆内，公司里了，爹娘确实看不多啊。地里的些不说起那茶啊。我的叫，叫人可知多啊？来拉中来。
1: 叫谁？
4: 现在这是你们哪个？
1: 也去。明宇，俺在啥度？
2: 舅舅，两个小辈子别生气，可以呢。人家我与你嘴巴拉乐不是不？别赚钱了，把那的苏明车给让二的。
1: 明玉，让舅舅给别赚钱啊的，让把那公司里也挣点钱的。矿工都脱不上山，路不脱点的水平，阿爹还有什么事啊？
2: 阿家人给心麻的，把那二的还没脱呢，苏明车啥作业了？你是其他手机？人家乐不意呢，借钱呢，这么多是去的。
1: 大毛同的，
2: 舅舅。人钱卡过多呢，他们那巴拉的开邻居阿妈是，人家吃玉米不能买的，巴拉不可能行，看我对路马光不行了，让人看下能个子。
0: 让哪个想啥事嘞？人家苏三大找我面子多，苏三同大，人家就说见面吧。现在二爹马大哥要吃这个，马大哥要叫我吃，这个应该要不是。苏三就讲啊，二爹给这玉米大哥要不是吧？他同说啊，我二爹盼过去。就这么说话监狱
1: 明哲
0: 去做马上的
1: 让同样忙场嘛是吧
0: 对同样忙场面上个同所啊

0: 최치가 주디 미바라리아 젤레세자 란주조 메스샤
1: 주족전 다다 윤절방나 어레 레그라 데비기리
0: 어르러 있는 지마지치 주미기로니 타부도 어리변조 냠멜치 레그쇼제 토부치 주조능시기 최진라제기 지순신대바 레그쇼피나 듀람유베 레그창부치 체크하고 요시
1: 딜레게 나로제 레체나
0: 게난로에 어리템도 자야 레라버스 승부에 나츠 어제야 베즈 로디게 체 랑주다 무이추 톤도자제 버치 엄디게 스시토리아 슈시 어제 랑주조 능시 템도자

0: 小石
1: No 饿不啦
0: 나탕아줄거였다
1: 탕라 Let's 如果탕过래 냐셰탕过래
0: 김에 下饮汁吧
1: Let's
2: 디렌키랑이 캡사 광문 중 양다 모순 핑시 찌제도 줬어
0: 에
1: 카르도
0: 에
1: 카르도라
0: 셔셔 타제다 심슈 드세시
1: 네
0: 심슈 된다 심슈 쓰시 디렌가 가부추
1: 저부디 되나야 가나스도
0: 무이라지마
1: 무이라지마
0: 에
1: 小石，
0: 让个三安的罗姐来拥抱卡最多。哎，忙过米多，明天呢，坐下休息多。哼，卡多
1: 了。
0: 让罗小姐的姐姐，姐姐，你不私自。

0: Baba, lo yonbe.
1: Lo yonbe yi.
0: Kwa chimba.
1: Chilo zemzaga.
0: Kwa zemzaga chimba.
1: Chilo la.
0: Chilo kwa.
1: Nga da kwa nalma di na yao kanchi. Kiranjiga matonza sunge ma ri.
0: Ya agunye la da zemzaga chimbe.
1: Oh,
0: 용아, 네 그도 셔. 나 계셔 많이는 용도에.
1: 계셔 여기 쓰세도.
0: 바브랑 그 계셔 뉘에 메세. 네 계셔가 심이. 동작하게 단지 뉘어도 뭐. 차가는 거 뭔가를 잠도.
1: 저게 진디 단비 아. 진디 단버 봐.
0: 아마라 슈드네. 바브랑 계셔 많이 쓰면도 왜. 레디맨은 이름 뒤에 당고 맞지.
1: 계신아 바야기 밀음 단도 있네.
0: 바바, 바브랑 홉도 바야가 롱도 뒤에 요 맞지. 무디게 그래도 물간을 주는 용어도 거야.
1: 간단히 호프트가라 바르바체제 할달 주의. 바르 호프트가라 바르 시부지 바르바치기.
2: 가시소. 니네 양 갑자기 비쌈주.
0: 야라시샤. 뇨샤 뇨샤 뇨샤 뇨샤 원내 뇨샤 얘가 좋아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벌 사대 구도 협진. 갸중원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버타 主母是经住日早啊经住地地季节季节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松地经住新年二十四不谈俗不经切了密尼行咱们谈季节季节松就年十八二十四个月别日季风雨春年速度七十时换最前用初于你罗尼十三季 浪过了点呢，强南这边浪盘多，江忙不通着月。

0: 아무나 로레소.
1: 영아.
2: 가제도.
0: 로고 사샤.
2: 알레. 키나즈 룩슈 침비 추제 페주다나베.
0: 페주다메. 나도 니제레 가제 좀 좀.
2: 전에 페지 미간좀 세브다.
1: 이내 간주 구려다메. 아. 키나즈 숨부시 세제. 데레레 치니. 실미스 데니 용그르베.
2: 녀녀는 예슈피.
1: 레스. 터제나.
3: 샬료. 샬료.
1: 안주 로시아가 뒤쪽에 추적에다 감십주 예연리.
4: 네, 시민나라 토구이베미 야마친도가 다세요.
1: 레스 터제나.

0: 미디 야즈두고 투즈니 추도 게르간 숨소니 샤탄기 키랑가 숨다 자우도 그뒤 마트에 투즈니 따셔
1: 리스
0: 마튼디 추즈 게르감 십시 숨르샤 페지 김에디 이부자 카이슨 디버룰라 토부이베 미야마 주니 주민도 키랑게 모싱글벨
1: 네 모싱베
2: 켄차지 아마라 페메디 야즈브네 마마 돈보도 깜죽지 고샤 페메디 챙강한조 뇌제가 용보면조 니도 반니 산슈게
1: 니는 니 로죠 키나조 토제나 슈이 치부딘젤 숨스스
0: 켄능 말이
1: 돈도 케치티야 이는 가시 고용기
0: 켄능 말이
2: 켄능 말이
3: 에스 못했다.
2: 아무라, 등기 때야 별미도 모신 기회.
1: 모신 매. 개칭 말이. 교수 동주제 내가 교.

0: 제미미 투진 제비
1: 카바리 겹수비
0: 켈레부디
2: 키랑암 잡만난다 피지 피지 겪고 용고 있겠시
0: 왕원에 응암다 싶어도 격진신의 우마다
2: 지겹살라 네 키라르 격수 화신 육신 키랑게 아타가르가 다니 펜토마시 니라 반고이 마부딘 체메 나이 두수 고스버 키라르 창부슈는 나이 진도 배민 꼬이 잠시 공시 돈다 잠 니세바 차세 요마시
0: 야로말레나 신즈마 텐세 들어와

0: 마테나 수세가 도래. 랑게 셰베 계상마 초스미도와.
1: 니에디데 테야데 신다 슈메. 슈고 가베토라 이그나 호치제 겐지 샤자자. 나즈에 락다치 우리. 제데가 드린데 서그서그제 용자. 키랑게 나. 트디시아우 투수제로. 님직 된지와. 니에공스나 락다제 호치제. 더동우다 장리신 가바치미 제주셉시 키란샤니 유슈기.
0: 다니 고스스 키라니 신주니 투수 경험도 내가 또 도저 시킨 체투 맵다 집에
1: 네 도스터드 드링 아주 중요 역사마시 특히 신다시 등 규시
0: 그래
1: 고스스제로
0: 가르이스제로
1: 제주나 제후정 나 준다 뒤에 캠이나 기란 게 신에 모수 전도 갑지 이내 안에 제주제 투수시고 뒤조 등 하나 주파라 초매베 노즈마 투야 치디 네 편주 니가 삼던 그 용도게
0: 저래 다른 예랑을 잊지 세소 사소 주주주와 예궁세 투용 어 어리 상가자다 주저 롭좀 하시라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류규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되다. 대웅의 아자다 아자교가 우주개비야 슉체자 말다. 군인 모수다 실수급스제네. 군이 더도 루이 못심보다 삼십만 돈 가리나.
1: 니스니디 상무 개빌릴리스바. 소소 강스 세워막시.
0: 나라 강스 지금에 장례식에 뒤져치야 가리메 니 고춘부. 니 아자 차샤네 니 삼시 두기. 시그 주부다 남자 사부유사 고고단 디브리. 제대 장례식 그제시에 젠다지리라 총례토 레체 로무구주오리. 니즈 근제이네 체뉴메 요마리라 근제세빈나 키다 근제세빈 경이메 이와 세입치신 그리. 디제 싱거월 때 팀게 레가 체제 나 존뇌게야 카리나 마세 공스 디체도 로니 슐락스 갈래 기브리 카레체도레
2: 녀체나 좀제지를 하르샤 디미 꼬라 니 그치고리
1: 심지어 마치시 더다다 나 지저다 녀다자 쇼 더워디나라 장례신다 녀부신의 수임에다 리신 속바 녀주샤미 수르도 녀세주 쇼
0: 让给你阿家楼留着城内国租啊！之前的谜底张立新的案底细节，全案下面出。
1: 你在这瞧？

0: 오글라. 어. 걔한테 생각한 수수. 차례 계층부 가려요나.
1: 어, 루틴라. 나 불러. 불러 찍다가 다로.
2: 회회. 여진다. 제스민도.
3: 저거구만 한다. 사저이.
2: 쓰임바.
1: 巴拉，天上飞呗，亚飞的。哦，俺也有买，孽障了，吞他下雨，他那些清理个，古大真麻子。哦，孽德松卡清洁，清理了，这些塞不下雨。听闻，俺最长了，弄最穷下，他那沉醉吧，让给多么死了呗。什么这麻子啊，接了，你最的这痛麻子。
2: 키란도 손 가나 태제 군저 야다나 중에
1: 어 맞지 어 직딘디 토로 심산시 먹구로 레미스 나 생각 피게 대부 통자 닝지 제제 팀수보다 좋지스
2: 당고 키란 피게 태제 생각 고난베 어
1: 디균 셈도 팀수 우라게 나 좀 넣어야 숨기 더도 모두 하시니 규시 지링기 숨기 아 니 신기유 람노 테브든소 커서 제도야 요마지 제대년 이봐도 요산식이 타이 나 주의다
2: 네 모츠 뵙겠슈
1: 어 요마지 라듯이 요요 퇴다디 나 손에 보리 예랄 노샤스니 랑푸도 세토마지 제자 니에라라 톤 네부지 치부마사로 스귀

내가 제대로 봐. 저와 싫어도. 도스네 돈도 손도 쉬. 라운드 다 신다 메나. 제마 도 좋지. 내가 제시. 어. 진이 선배님 명 가서 오시. 제마 대가 제가 주의. 주민 통사. 자야 오도.

0: ཡིན ཐང དང ཧར ཡིན
1: དེང ཡིན ཀྱང ལི ཤིང ལོ ལ ལེ སུ ཉིག པ ཁ ཤེ ཆོ རེ ཐ ཤ རང གེ པི པེ
0: ཨོ ཨོ
1: མིན དུ ང ཅེ ད
0: ཐང དང དེ གུ རིམ ཤ ར ཅིམ ཤེ མ ཤེ གུ དེ དེ ལེ ཝ ཅ ཤང གེ ང རོ པ ཅེ གུ རེ བོ མིན ཐ དང སེ ཤ ར ཉེ མི དུ
1: རང གེ ཡོ ཅེ མུ དུ ན སམ ལ ཁོ བ ཅེ ད མ ཤེ ཅེ ན ཉེ ཅང ལི ཤིང གེ ལེ སུ ཉིག པ ནེ གོ ཅོ ཅེ ད ཅེ ཅེ ཝ སམ ཅུ དང དང གོང སི ན ཁ མི ཅོ གོ ཡ ད མ གོ ཡ ཚམ ཅི ཛ ད ཅེ གེ ཅེ ཅེ ཅུ རེ
0: དེ ཅེ ཡི ནེ ཉེ པེ ཡོ ཅེ བོ ཅང ལི ཤིང ད བེ ཚ ཤི ཉེ ད ད ཁོ ཅུ ཉ ཅེ མུ དུ ལ ཤེ ཅེ ཡོ ཅེ བེ ཅ ཝ སམ ཅིན ཅེ གོ བ ཡོ ཤི མ ཤི ནེ ཁོ ཅུ ཅང ལི ཤིང ལ ལ སམ ནང ད རེ སམ བུ དུ གེ ཉེ ཅུ ལ དེ སོ སོ སོ བེ ནེ ཁ ཤེ ཤ ད ཉེ མ བེ གུ ནེ ལམ ས ཉེ ལ བེ ཚ ཤི
1: ད ད ཉེ ལ བེ ཉེ ཡོ རེ
0: ཅེ
1: སུ རེ
0: ཅུང ཡི ཚ ལིང ཤ
2: 上去阿七王不定我听我看不看就随于不行个吧是你上班公司这连锁的说不定要好随和三句一年陪查下江湖城罗永北好你也都不是路啊都是够的那个记住你人数在这你先说不得很多主要想和你把事情 미디 하셰브다도
1: 어
2: 미디가 남단의 맵스로스 지게본세 니슈 페비 이네 지게본세 한도 줄로데 니 처규르스게 공시원의 셰비는 줄로든 제시니 봐 레라마스베야 지게진이 임베쿠지 왕제든 제제 여마스베 한도 미기업지 셰마요 삼체 남단 맵스와 랭게디 주 동시베 지게 셰비시 제스게 한도 녀미도 토유럽디 중도주 같이 므스게 제일니 공수비가 진제 제스셰비 미드문의 대민도 간다 근데 세네 인수가 미드 투출지 맵자 탄도 진이 전부 동승이디 인수가 녀로에 내자 인수가 배주단스지 내자 간다가 저 진이 전부 동승이디 인지 투자 도구위
1: 동지미 인수 미르샤 인수 롭진 투배지라 人格 사강 퇴례 리샤 토마 촘레 전연다 탄도 人格 사강 퇴례 인수 연락 공사 진이 전부샤
2: 这是现象其中还吐出但是对面的安国和他都好同志们人格三个队列列接罗居住给了列接要约不到估计来不多的用不多某些钱的公司积极经营了国下经营了下热点路不脱掉了您说列接除了派起上他的目的积极经营学不了下国内面最困难有吗是呗我的年面的大主要是要跟责任
1: Tata Michi, Sashide Leoche Lochu Zhuwore, Shendate Sashide Leoche Dao Khashide Zhugmeza, Shueda Sashide Chomra Sukyu Michigre.
2: Jini Shenpo Tongsingye Tinggo Chiu.
1: Chena Ningshu Ge Lixin Zogba Zhewa Yangtze Chidu Ya Khari Na.
2: Lixin Zogba Soda Shingye Shia Yoshi.
1: Zhang Lixin Chungyi La, Cai Ling Xiao Si Gore. Gongbongde, Zhang Lixin
2: 会满足过呢垃圾特多你也不多哦丁爷能当不过看到个你给拿罗米的心特别是我您说个月你开始念一面谁打出去提对念米的也你开始也做对哦嗯谁在唱过些呢顶住今年您说面子生比
3: 不晓得你了，啥子的鱼了？我就做俺亏的，没出息嘛，给东拿出来的，给东做干，给东拿出来的，没安排，看了样就送出来出来的。
4: 我也支持，我这钱不花，也有余的。第一鱼的个，那你有吗？这边？
3: 哦，第一很东北的，可是咱们这里。
4: 哦，俺这等下看出去，他让过你。
3: 难道要买的不晓得你了？前几天俺也不送来看，别接，天气下了，
4: 用啊。
3: 你那边的。

0: 지게 젠라. 키라라 도시 개문도관.
1: 허. 장준달라다. 나 이지 여고쇼. 지디 니차 예코들라. 라레오치세 정거 사가 퇴례게 총치 축샤스기. 디자다 좋아요 말다.
0: 지게 젠라 키라게 너나 말다. 나 저 공시 총치 중요매.
1: 집에 저는 리신 쪽에 남창 디나라 장슝 매베
0: 리신 쪽불라 나 슈부이 제대 니자 남창의 삐삐가 쏘자 중체 등주리 제장 슈부스 마루
1: 제세 손사디 이든 조이나 니에탄다 게시상마 세비시 하시 제대 랑게 카야스 자다시기 저는 아주 모두 시야기 권미도
0: 어찌 마리 마리 시다 지게 지라 영인 내 쪽 갈라미 니 심소 키랑게 세브수는 용 아유
1: 리신 쪽에 지겨 장리신게 기주 정거 사가 되려게 개갸 워라 무비 치와 예야지 드네 벼치니 가르소 참이 규브리 장게 디날 가르셰유메 니 세슈싱리 더도 니 세시 제우드괴
0: 지게 진라 키랑게 쪽담디소 기내 세메 녜 심소 이내 녜녜 봐도 세세 쉬야지라 나 리신 쪽에 남자디날 슈크디 삐
1: 제데 녜 공스데 규훈리아치도 딱제 쳄삼이 녜 아래 미시체 조제 디마샤는 무비야에 티나라 나 슈메 제데 진이 닝라게 디저 숨도
0: 진이 닝라라
1: 진이 닝라게 남자디 권내 주부도 옌상모 장게 키입스기 마세란다 장리시 저거 근처에 세브싱 메스기
0: 거기 문내 된 데서 구두게
1: 어
0: 진짜 많이 가요 라지 지게 지나키라 미대 이지큐는 만나로 남자디 도메 최고 되니디 닝조지 더도 장리시다 수도 주도시니디 닝조지 마세 내든디 반대 내버디 저 갸야 근처에 매 녀심소 미딩아 간조네 탁쇼지 쥐치고리
1: 간다다다 녀도베 내뒤 세주 치고유사 장게 정규토 니 친네자 신규제 친네자 장긴지디 유도 묘마시 제대 상마 민수 소화기 유자 니 지겨 인라로 모르대제 니 주디 묘지시로 당듬도 야 되다 장르 미게 고고 담르르자 나 이지 유라 장르 송접 치도 봐 이내 라게 나 튼다 시켈이 후 셰모도 나 조 팀간 토고 치지
0: 키랑 영이 수이나
1: 리신 속에 단대지 겹이

0: 부지 라수체가
1: 어 맞잖아 차린샤오데디 오르베
0: 샤오차에 뻬차부시
1: 뭐랑 그 뒤뻬비나
0: 뻬지 파츠치스 부지 샤수이바
1: 아 맞잖아 거짓만 됨나로 나 뭐랑 그 레로이 둘루니마사고네 레어네 된샤 홍순네 작자야죠 디엘리민도 너도 가방자에 집자 니금도 내 차가 용기
0: 小菜是你弟弟的，连个点不缺的情侣都，看不落的，俺老在嘛去吧。这里做做些清洁，谈的呀，养家看不养你才会解决。
1: 哦，阿姐啦，今儿个莫让花呗没去过呢。
0: 花钱有没？你塞不起么就？我是一年各地都看不养个有年的，莫让去搞出小零食。哦，俺看不养这有，你才喜欢。爹，你小年纪看不养这是？

0: 让给 彩礼小姐，张女士的这个情谊，是吧？
1: 말해지겠지. 가르쳐봐. 이 고초음도 미래에 영원식네.
0: 자리셔라 강글라로시니 드라주. 마세 자리시 마뵈콘라. 모랄리군이 튼주니디 샤마르베.
1: 지겠지. 칸에 가듯이 얘기하고 맞다. 개세라가 믿은 것이구나. 수치원제라 따지다.
0: 女主，星期他们家俺们就是，这大地你也今年参加，再去他的心情里，一年再去没多活了，你让苦个些说，下面让给俺们活不起，张立新心切，我一个做领导去了，我一把听到机密打错，你先不做，那咱们答应的，马来西亚姐。
2: 张立新白白等大地，现在是哪个年岁的？俺在找我妈的。现在俺做米三年的，听俺昆仔讲呗，等大地年过了有个月了，地成路干的些不一样，过得也不差不多。张个新呢，昆仔过了些数。张女士，你我记不着多吧？马上俺最近咱固定买些，让我呢三妹好接当过。
0: 내 죄든 없지 뭐도 얘 대세 앞치고지 기도랑 탈바 등입니다.

0: 카리. 제홍청에 나 제제지기스 에.
1: 진짜 선사. 다른 데 대비는 영향도. 야매나 지겨르지. 니스토스겨.
0: 장경아 장리신능시 표유스외.
1: 표유스매. 장예수야스겨. 더지능줄라. 낭다매스.
0: 낭다매체 투르베.
1: 디가스레.
0: 제홍청에 나 제제지기윤나. 내 가봐금네 팬카토그래. 제홍청에 딱제지기윤나. 랑기 태응이 철시디 영향매 없음지. 은희게 장리신은 고고담배 된다디. 제홍청에 단당은 니네 제조모도네. 계시 님지 장리신 예비나. 창신그리. 디 뒤즈기네 된잠지리.
2: 민수. 나 급가치면 했소. 닌다 양야제 되기. 칠레 되는 의미도. 된바 차샤네. 미 오시엔 요삼. 미 망부 요사 쫓는 의미도. 내 랑시오. 내 닌다 면람 깊지. 랑게 나 채니. 된다디 차사 차브리. 랑게 나 타링 상사질 친성기.
1: 내 랑지시기.
2: 마리. 도치. 정홍청게 단당은 니를 제주치야 구대블레. 딜레. 정홍청 시작하죠. 문에서유. 랑게 신규배. 장례식 만족하는 흉내 가나 카바이교수 내 거치 폐지 말레이시아를 진제 급대비유 딘제치 랑게 카바치미드 정구체 진홍청을 넣다 은희게 장례식 새로 집에 올 때제 진홍청게 은희 타바던도 카우지 용도에
0: 닝수 반등 은희 꼬내 둘레 차우지 진홍청게 은희 근제 쇠쇠리 미대 유입디 탑시리 시문도 랑게 마 체가 용마르버 턴도 핀다 저 아차이스니에디 갑대자 가고다 탑시드게 나고시라도 은희니게 갑대 좋은 말이 단도 같이 되지 매우 차지 람팜 차브리 란도도
1: 하루팜 샷스 하다팜 매다 나 제주 제발 하러래 제주게 도망시 니 민디자는 문을 인규면 줘 제주 가셔오래 란시야 하도 시 리신 속고 단도 디구마시 이내 기여마시 니 전공절로 무도스 윤구포주 지그르베 란윤시 가다가 한번 시베시고 니 랄라보시여마시 철시지가 망연은 니 지교지 나도유 미수지게 니 고연로야가 철시대 고기소 도마시
0: 랑카스레 랑게가 배추던 기회 랑게가 링쉐네 치아 삼도 뉴미베 랑게가 고연로야 룸뷰토 클락자 지기베 아
1: 차리셔 랑가 소소 심시 이동도 마시다오고 Nye rang lo roko shiro si gyuma chunga. Rangka rangkui che nga roko chepche. Ha, zhe. Rangka nye che do, tunda khashe shubu shi. Nye rang lo kyuang ta me da. Jian wun zhang ge zhe ju shi ge yu zang, rang lam zang gong sun de tuyus, len kye ga le ma chunga. Nye che guayan tsam chepi, takar chepu shi.
0: Ning shu rang choba ra zhi.
1: Mas Shandi, Masu Kimza Nii Paa Khunze Shi, Yine Dama Li Paa Randi Na Suyub Shi. Tantaka Nii Chuchi Ka Yubay Mirta. Rang Chuti Ka Zaca Nii, Dama Pup Tu Ma Shi. Jian Wong Chang Si Nye Di Da Chua Cai La, Chita Na Wu Khazu Yume Rangka Xing Gri Ba. Ki Kien Xia Gu Nyu Zi Yu Na, Zhi Bo Sam Tang Kuta. Nii Xiang Rang Khan Kyo Chin Ka Shi, Ngani Nigar Sam Tang Bi. Ki Si Rang Uzu Jie De Yi Si Nii, Zhi Ri. 대대전의 준합이나 아 연기입니다. 당연히 라이크 과 6마시.

0: 진인님소 내가 두두 가래디데 겨부두게
1: 나가셔요 봐.
0: 아. 저 잘하게 난 세매줘.
1: 장가 셰비.
0: 니 셰비.
1: 니란 텐 가서 셰무줘. 기란도 된다. 나 저범이. 던도랑게 나 많이 가요 시작하리 봐.
0: 많이 가요 지게. 수수에 가르쳐야이며 수수 세슈시 그룹. 계세랑게 재면 너. 저 잘게 让了牛是谢阿勇。您说，头最初那当不了，让给我张立新卡把玉米再不学的，接着才给让才阿勇嘛这。
1: 金红生，你也要让去谢我，你张立新卡把玉米新给买了，新给玉米往当年让谢嘛谢。
0: 嗯。独立交流都得去。

0: 감사. 위빈 군의 집에 잘 알렸어.
1: 영아, 터제나.
0: 기능마시.
1: 喂，宁树。
0: 喂，阿姐，茶花茶绿多。
1: 奥斯多。
0: 其实茶花是来买米的，你阿姆拉阿姐拿走了，你是主角等给他。
1: 卢布托比亚顶着了，阿姆拉爷得给阿卡丁拿。
0: 哦，你家那么大钱钱不是多不易，我这个通缉难解，给用了，都睡了，你们都吃不啥？
2: 小老虎那就挨呀了，两个娘们的这。
0: 卢布这拿我送给。다리 신비는 폐진 답지스고 오시 아자란 게 아무나 떠떠시러
1: 용아, 샤레치시 아무랑아 지주다 마세콘 후회 젠제 시스나가 피네 여여리
0: 용아, 젠데 야주 아자
1: 개치마리

0: 저 닝수 모자 콜 거네. 단도 형님도.
1: 상계 미즈 모자 콜 거래. 다 공수 큰 데서 로래.
0: 본저 저 모자 가지 로스기. 고스님나 농유자. 표지미리.
1: 대심나 농승 말해. 약자치고래.
2: 요요. 俺们宁夏人都上海了，中午这边，俺爹爹呢？难大没吧？宁夏的谁来了？他弟兄弟住街道街市高里是，就这里我听着，看上去我哪里学呢？又不用个的，大大上海了，参加了的，会给经常成过的。哎，他的听着心不行呢，俺老爹会劝你们多。爹他妈的也看着要嘞。哦，啥吧的？他都不多岁，有没还过我嘛是？
3: 你岁的，大大劝你点没多。
2: 看这啥吧？啊，让军部羡慕就为啊，羡慕就你们看谁给广大钱了，每个族人拿了三把油来去，谁会打架些？你让给军部给些钱不赢的，俺谁不羡慕多？年前呢，你说给俺那岁白三七一，拿了那岁的是哪件？给俺你给更多钱钱，俺上海的给自己过嘛是吧？

0: 등기 예제 또 태사서 셀마샤 니키라니 또 트랩 통되면도 이내년에 통도지 시야휴 계지랑 중부 다가 양스 내무 주비너 제라 뇽도 시라서 혹시
1: 참소스 생겨리
0: 이내랑 다사 아무라 디나 추자 예상봐 계란이 퍼스기였지 않아
1: 요두야 요마리 닝수게 농주쇼자 만주 능미드게게 키주리 텁시신다 요마리
0: 내주도 섭집는 저 요마시 장리신 종이에게 가시기 메세주 제배가이 제주 체크하고르시도 디고는 레어네 된배지라 내주 고엠도 가산 종이에디 강리야스대 따가치비 강리야니에디 수임자도 让我 march 命令蔡林消息其实两个在这托比呢张立行那最好故事马在建工程给让了若不显那最的他去请人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他的开南边是新不迪，平壤各种车顶地当乌云天岗堂，平壤龙井眼睛里姑娘，娘们都热烈。地当落水里村，地当平壤县不地区。我做用我杨宗平，林杰公看不上，开南帮俺这里在那片板，格是修。
1: 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地当米呢，劝勇给就近用米色写汤，仁义给地当里，说是仁义里啊，让里有一句送不能行。场面仁义给刘姓地当堂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难解？地当堂递给地面，看不见中间，别准切过别，别个小心。他特地安全，李前托里啊，偏偏公正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孟勇他米的几个热热送能够去？且长。
2: 七八地塘岸检察院也企图，某部地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物呢，开进皮查查的有些。七张特里能按出平壤各种某部地送面岗去，做局面把跟刀这么拉点真虚切，出过检查的这个地送细节过来啊，跟着小心。你给呢，这是哪种？
3: 大王这么拉呢？四川乐平华西路里呢，乐平区外滩，明儿平壤各种某部车装面岗都吃了那么明显，面部各处别昆明镇外了。 华西平民七百面岗多，落几张，十种难用。咸阳街口人民万不捐钱，所用中的现在天马汹涌月了。他是中间的车店跌宕，我用天干给，三段手机给西林车角了。平民他七百面对面，你不偷了东北，所用现在录制日记开镜头，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车店跌宕，我用天干给，平常下下来团面了，天马当团汹涌了。 平面塔铺在参加给，难道面具来团边呢？面露泥鳅塔上松人，难道面具来团穿白尊护林塔？看着不怎么样，没吧？西林多，没有来给德国罗边建国那瓦塔推送所，新型人别参行那么长，你拿护塔兄弟参行冲着他扎，日常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用语？
0: 给他看不啥。
4: 他当他妈给了，他不过俺们几个人想不给差别借了呀，说不打借钱，我们开起没媳妇说啊。但人家俺们看这个，他俺也是给别人别的年纪干了呀，俺也是给这年代的，真正钱呢要我要了呗。啊，的确的，但俺就哦，对了，盘算的投资是吧？对的，俺那车里盘算的了，大大历史第一个名多。但俺就那数据云呢，盘算对了，你这呢几个方便没吧？拉不借了，借不也没吧？除了拉不借钱也没吧？看来是不是这么高耶？我听这个多少数据呢？他的钱呢，大大第一个名多。俺那给了人家数不听这，投资金融么？你这干了对接？嗯，你先看了，俺这是俺就说说的，我是不记得。那是。嗯。 到我这边的年纪干了点，到我今年借朋友多啊，那到我这个路上多，那那差不多是不差多啊？俺们那地方朋友全部是不借多啊？都是从民间车用多啊，刚把车子拆散搞多啊，嗯，刚把刚刚这样多啊，那么说俺比较少了，比较少几个单位的，他可能几个是，车子刚刚刚下噻，但那么说我们慢慢民间给车子给起住了，大家住住些，免给嘛车子的多多的嘛，就业车我也是，今年专门都变了，下周去就开了，是不多啊？
0: 哦，对，俺做开始呢，车里的盘算的做些小几样嘞，嗯，推出丢人不进，你这干了单位呢，开始呢，车子的也刚刚干住嘞，车子的这干吧，因为呢，你，嗯，刚把车子改的，他说那就穷嘞，车子改掉的个，你给车子的乱车子改为呢，俺呢算了，人家有嘞。
4: 他现在给了，嗯，他顶这个农村团队怎么呢？推出可这几年嘛，你这干的嘛，跑不起来，刘军钱，那这样的对吧？就加了这么多的，哪里是的钱，那的的，可都是存不有呢。
0: 对，不借差别钱。
4: 但你这个呢，嘛，特别的不借差呢，就是你两个就不过嘞。
0: 那是。
4: 可是特别没事嘞。
0: 阿妈看起的，可多给呀，但也没那，超过下级段呀，就是吧？
4: 对呀，开发就那个了。开发就有嘞，下级就借差别呢，就是出嘞。
0: 那是。
4: 俺听呢，说说借差就呢，就是你那能过嘞。嗯。说说解决的都是差不多啊。
0: 那是。
4: 老老老老，就三九那几么大就是了。但开了多少是人个嘞？嗯。下级解决个就单人个嘛嘞。
0: 那是。
4: 嗯，人个嘛嘞，俺第一车都俺做过。
0: 我还是去了是呢，
4: 做了点手术呢，提点从钢板铺铺到，先钢板铺铺当着去，给不了收入住，俺们那天就来个过去玩吧。下周车子呢，出租车呢嘛，你这呢碰到这个嘞，嗯，所以这边呢，出租车呢嘛，用个。
0: 那是，老老个了。他钱呢，不给差价，他盘算要投资的巴拉里啊，三九套了呀，是不是七块钱的去看这呢？
4: 嗯，三九套了，俺们我们这边投资的三九的，但是咱找不着了吧？他盘算的呢，三月的来了不？俺做开始呢，本周卡达，差不多全部。 然后房子就讲大概用都可以的，给省了几袋纸过来。
0: 公安的，我们的。
4: 开始下开住了吧？公安开住了吧？新都开住了吧？小二开了。这个吧，我第一次那这个嘞，但是那个那我拿来就是，人家拿来用不着，可能都是全部全部都可以用的多啊。那边嘞还是光第一见面，光三百是那三百是，下三百是那三百，还是三百是那稀饭东不是多啊，晓得？嗯，那你全部全部开不第一三百呢？下做光做我们做，今天第一个了，我不在你了，咱们去。新多日像第三者三百是你姑叔三的这个人，那橙子三的这个是吧？我都是
0: 的噻。那三个啦，那三。但等于不过，阿米克多买给呢，确实你的嘛不要有钱。今天下笔呢，但确实出年嘛不要有的送不是吧？但现在来给啦，那么些像出城么？那不就像出出点点做赚钱的用过哪阿米？
4: 但两个学了这要了吧了？这单钱呢阿妈没呗？出城么的用过嘛嘞？我就票啥子克隆托不是吧？啥城么的吧？第二个呢，要出出呢，出的肯定过了，人家们就出差不过了吧？出城么钱呢？大概第一个嘛嘞？但阿妹你呢？这单个叔叔这边呢？你们送呢？送不出那这个嘞？但人家这女人不出门多啊？人家哪里不什么的？这单个乡里这个女的是住了，明白明白住了吧？但啥子钱钱呢？你们对你们住呢？没说差别呢？送不出那这个嘞？但出城么出出点主意说了的，宿舍不顶着家也顶着，俺解决嘛嘞？
0: 哦，
4: 顶着也解宿舍不去，成都宿舍不顶着解不赢了，俺开车了是呢，反正住开住么都不去，差宿舍不囤吧？顶着七百年个了，俺天天养开了什么？盆内买三百年个了。
0: 那是。
4: 盆内咱都拉不着吧？俺家那宿舍不着，就都讲了盆内得买三百年个了。
0: 那是个了。但天天开始，但俺做螃蟹啊，对对对，但你们是不是新年工作在这吧？
4: 在了。
0: 你们是不是新年对？怎么不给啥钱？你们是不是新年给节礼啊？但天天开始做啊，钱给呀，我见面忙不急的，也给你吃下那康复中心是多啊。
4: 啊，对了。
0: 天天呀陪呀，但真能够多啊。天天陪陪，那我那给真要着白个了。
4: 对这个了，但给钱要来了。这还是呢，但天空了也难按住，初二个表姐顶着，媳妇这些年要嘛是吧？但按住天上边就也不算的，俺那初二个表姐做些些个是吧？但不过这差不赢呢，叔叔拿了那差不赢呢，那样那么呢，人家这个月子中心生的多啊，第一差不赢呢，开始是呢，说不说的女子是去开了的是呢，那按住提出了金兰的，金兰的，天天做不当是兰，都是米啊醋。供不得，买姜吧切切，我留在点金子走过来。干姜啊切，干姜啊种点，今年什么新啊收了吧？买了，听嘛你说是的，都切，得租金收，你们这个租金呢，你怕在那交嘞？得你要嘛准备人呢？平日买啥玩的？金不买水不得，现在人家金不买租吧，租不买租吧？落地子那边的平日人家呢？干不起干不呢？金不收年着要嘞？人家落去花呗呢？金不收年要嘞？人家平日就得别的买出个那团年花了要嘞？哦，地产的我管钱钱都讲了，留着点金就再过来。但做的开始呢，卷卷钱了，可听嘛几个便宜开要嘛了吧？可卷卷钱的钱。天天开始呢，你这个了，开个运动是个要嘞？对，我留着这单钱，我地这边也那，下顿就得。但谈不着耶，顶着钱的多。但你们十九岁你清餐了是吧？你们十九岁你清餐了，俺们在给哪个送呀？康复中心，但俺做民间也康复中心的主要嘞。
1: 现在公安上，俺们某年暑期参加给面不吸引，做点呀，因做点出给彩排排面，你们喜不喜欢呀？大姐去参加用过嘞，俺大姐的做的开始吃嘞，手段呢，俺们做那个排面给但出个几百个人呢，排面给我做过是吧？俺那排面给但出个用呀给得给。第几天？俺今天俺做我嘛，努米讲多讲么多，俺得带呀。俺今天俺做买个水多水么多带呀。俺你吃吧，不好的都吃不切着钱，吃不口口吃呗。俺得给，都做水多水么多，俺得带呀给。推推去做去，看钱不结嘞。俺那俺做你们喜不喜欢呀？大姐吃呀，第一遍恁开些个，你不开些个？俺这个俺香蕉青椒那边也，恁俺做从小给大姐的吃回来，吃我买来十个多啊。俺第一呢，我之前恁俺做，但不过岁数给俺们那几遍那只，香蕉青椒那只，俺你大姐，我之前恁你们喜不喜欢？大姐的看钱不喜不结嘞？恁工资开了那是多，俺那做，但不过岁数更高那只香蕉青椒，香蕉青椒个俺们俺那个，但不过的岁数超过那个平均那个点我了吧？俺就是把平均的。给我做是吧？俺朋友的买俺做成熟的呀，干洗就用过嘞。俺车上大姐的开全部洗洁了一下，俺大姐的个的，俺做谈的呢，前边呢，俺那做开的频道，俺做小马给开边开了嘞，十多年，做的俺那做的，今年前边呢， 탄도 카셰 야 부게 차브다가 진부쇼에 내면데 요래 야 카셰 탄도 민두 섬년데 요래 야 딘데 딱제 디체 캐나 니즈디 하고 비는가 저 캐나 저 위제스로 내가 비니 야 캐나 좀아 견고 체두 진내 전에 진부마쇼야 니네 전에가 저 변료 칸에 마 되야 은퇴기 원고 야고 싶지 체 투그리
4: 맹아디기기 강후디기야 야 강후 중심 강 님 십세니 내래 님 십주세니 내 로직 팔들아 퇴주 틈슨 스비시오래
0: 네 퇴주 약슈들이
4: 퇴주 약슈들이게라 어 디나라 속부수에 약슈들이 가르스나 이 속부수에서나 다 뒤를 봐 라스 체르바 아 라스 체르바 가르 라스 체르스나 창래 나기샤 창래 나기 규바 어 돈주 강가 야 라스 체르 봐 부기도 가나 콜라 투스르 케어 봐 코야 라스 체디 조 체슈디 디레 가르사 롭지 나라라 디네 마주나 아니 로직 나로 체 다른 게 나 로직 체 차나 용거 배서 용다 용거리 다이나 제부 디게 제부 서줘 봐 로직 나라 체분 신기
0: 야고 신부요리라
4: 중심부요리 이거 말아 조 체슈 대로 로직 나라래 다 디나 가르스나 루제제 단체 볼러 맞제 가르스 최고로 된지 아니 샤다 왕자 돈주다 규버 돈주를 대체제기 부부 단체 아니 최고로 된체 디네 엄지 수수 암모 체제 다 부부 당 쓰기를 봐 어디를 대제 아니 고 라이라스 치고
1: 언제네 전에 엄지 체계 딱제 엄지 체계 딱제 전인의 전 지지 딱제 치고 봐 아니 체계 뒤 전에 응안 조다 제디 변뇌기 단등 안 조디 개감기 둔다 겹체 언제네 응안 조 변뇌 언제도 조 사도 삼도 돈주다야 디원의 셰빈 디 변뇌 디베 칸에 마사부다 언제 기름든데 지르샤 언디 안 조 이 지지 디 체비에 응안 조 변뇌기 다 청셉기 숙소로 봐 숙다야 언제네 응 안 조 다 단득 카이가 소로 봐 청셉기 규제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다야. 다 유제디 장 안주 뒤에 키나조 야구지 장투부채 키나조 야구지 신비니 아니 유제디 나란조다 단더 진부쇼야다 단더 변류마 뭐사용야 돈주간 그거 아니 원고 야구십지 도리.
4: 안디 체변은 아주 변형관에서 로체블립도 갈 로 넙주 죽줄립도 갈 징범하고 뭐도 봐 쪽박고 뭐도 봐. 편에 마 돈에 수르 남규드네 규면도 규르 뭐 나야네 편에 나가 로 십중급줄은 안데 망보여 나가 규면 내기 규면야 버제 되니 수 잔데베 수르 야 규면 양스 나야도 그 강카스나 만신스가 대신하자 차버 봐 어 그 창래기 대줘 봐 뉴슈 그냥 어 뉴슈 그냥 뭐라 아니 그 매지 대제 차야네 요 말에 대투는 전수 카르스나 보고 뒤도 가라 야고 라스 치줄
0: 다 들은 게 있어 야 보고 아마 카지게 안데 치도 안 롱고 룸줄이야 보기도 가 다 대야야 된제 전에 걔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쟤는 느껴지지 매죠.
4: 다 뒤쳐야 되지. 시에 망보여래. 응, 아주 고마이나 신조 갈아 망보여래. 빌리 차실랑 알아서서 뭐 예술. 지다 보고 간가 다와 캐시기 캐다 로직 캐디를 망보여래. 그래도 다이나 긴사이나 가르스나 샥주 신인 되어봐. 별매자 아마자 여러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구 말해. 가르스나 롱골 샥주 치 다와 당분나. 근데 룸줄 보고 커비네 제 용 말해. 다디 가르스나 변에디가 마치 캐어봐. 뭐 슈주어봐. 티 계시 부근이부터 코드 간에 되베이나 소 배쇼토리 소 쇼년들이 막 보여요 있잖아 이날에 별이 이날에 되리 아 수수 기념 저봐 띠띠 수 차가요래 다 이날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스 게비나 보고 겜바다 보고 쉼베 받아라 로스미 샤베이나 딱다 주요 스티샤 직 보조 간에 침을 봐 어 직 게브 봐 직 샤오쇼 주도 간에 직 보조 간 돈이 서서 딱다르스 주래 근데 안에 소본 거는 소프트 인심 서 주래 대진 아주 세로 로직 나라로야 라스치 치르 주래 라스치 디네 양게베이네 야 라스치 투래 인심이 라스치 고급지다 보고 체데 로마디 고급다 도도 간가 되네 양어래
0: 네스게 길라다 한 드링케스 차샤는다 보고 망체지게 녜량아 창스게 그 매송에 망부도 와다 창스케니 게고 매송에 망부도 다 이네래야 슈슈 디바 로스음치 소프트 소프트 리드스마 아야 창스게 제 보기기 딘데 체임나 길라다 소포야 느게 근데서 주나
4: 로딩은 신앙 아주 배명원의 세배이나 다 아주 부코야기 되게 되는 런스스르바 다 벽에 있는 데 스티스 소르죠르바 딩 아주 소소 아메 코퍼님도 케어레 다 공 아주 님도 야 살롱 용으로 봐 로지 로니 로숨스 조르 봐 로적 숨 지실립도 가나 안에 다 잘립도 가나 거의 지금 야고 체거레 야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디네 차롱 용어도 와 차롱 용어에나 지당치는 로니 슈 쨍아네 니 슈 쩌고 팔라 아니 디스엔트도 진짜 디스 거래 두두 보고 코베 있나 아니 보고 뷰즈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0: 소고야가
4: 소고야가 부코릴라 tinte nazi khar sura yang zu shanda tinte bingfa, gaga gyamde bingfa zheng sikir ba. Di che di.
0: Neda yungyo.
4: O, neda yungyo tu zu nyuru ma chaye. Tinte zoji khar sana, bugu wangbu gyun jenti. Nyuru zhugu duwa. Lo chungu du gangla na nyungu duwa. Lo chewari chenpa yina, ane di nyinga di dup kor che zhugu duwa. Mingse da chena, taji duyuna lawe yagi tangshi zungho zheng singe di. Lo sumchi suanga yinda yina, ane sumge gi. Misumge nala jikzulu tungu duwa. Losumju suangala chungu ina chikdone jikzulu tungu duwa. Tara, chikdone jik tsuyugu chungna, nyengata chungjuru ba. Sumge ne jik tsuyugu chungna, an nyengata chibar ba. Losumju suanga yinda di kesi bugu jiba ina bugu wangbu junjian chaye, nyengata chirru ya. Bugu kudu gala nazi dindra tunye da, bugu di kaku chiye da, duzu ganga nyengata tor dhugi. Ani yakshu chana, lo nishu zianga na nishu zigu. Ani bugu kobe na yakshu risha.
2: Yala, sosa nalai, buku chinju yu na, chita ximini nyawe na kanjaya yu na gila, ne zindi.
4: Da ngan zuyo tingsa tsuwa nalai, ni, kida, ximida, nindri, suya nindri, tarsu chibiru ba. Da ina, kida, ximida, nindri, buku mago kongla inari, ani ya, kobe gyuri inari, kocaje nalai buku chinju nyanyo tindri inba ina, ani karisina, kida, ximiche, ani chukri rangi gana, buku chinju juri, di budi nalai, gyaga jebe na gongshin chungsiri. 공신충 다 디디 가르스나 진짜 단체나가 좀 민남 균도네 미제제 제주소로 시행 공신충 소통제 권유열에 다 비로소 결랑의 뉴스나 팅어로 고베 소리치나 다 아주 소프티 디르바 가르 도슈 제베요나 나자테 고 전국 차주래 다티 근데 고르서 랑강 아주 키다 시민라고 창도 고베는 거를 랑강 아주 샷지 버서 두가 고베는 거를 다 아메 고베는데 저거 말 부코죠 아메 고베이나 가르스에서는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강 소부쩌나를 견과자 도주강 소부쩌나를 시작을 봐. 다 디체데 고베이면 아니 부디 공에서도 코관나라 땅 마셔서나. 아니 아메 코관나를 보고 요나. 아니 마셔면에 친제 보고 마 쇼바다. 보고 왕부 견전 차바다. 보고 철라 드어인데도 와. 아니 계시 보고 거에 체시 요베 있나? 약속은 수주면 돌아.
5: 걔라 가시 나를 보고 저야나. 나를 컴퓨터 나를 제스 지난 드그르베.
4: 그래서 딘데스살 아 땅아서 강바나라 제수 체비나 강바나라 아니 까부 추에다 천르다야 돈주나라 제주절아 자춘스니스 도와되게는 김나 어 아니 디 아주 보고 누게 아 디 모 자춘스데 모터 사베 나라래도 어 딘네베나 아니 보왕 보존진 쇼에 기닝가 체비도 어 약초 준비나 아니 보코야 70딘번에 숨 보디게도 로직 나라라 강바 제수 맞네 야도
0: 그래서 Smoninge, Nanzu Litsengi Migu Zotina, Ningetso, Ditangi, Gunshi, Kaman Guja Chene, Kinamba Nindarishi, Ludisimki Yonga Chekutikin. Gendau Jumlainele, Tering Nanzu Litsen Nayanga Peba, Tachina Shuin.
4: Tachek.
0: Chen Nanzu Litsen Shuzam Tara Shayin, Nanzu Jimmy Litsen Nayanga Cheyon, Tingi, Shuden Jago.
6: Kiringi lezen dila ya lu gun chak gun nyambar chebe lun zhong, topki kepang sheba di lopki yinda.

0: 추구 때문에 방소백급 예수 망잠자 그거다 추구 방가라 용잠자 그 추수나 더 난다 추창물 직도 체면에 색진 용잠사와다 창무탄 카세리 사미중 류미에게 장자 더 난다 견교 양양 제그 샘감 혈류 요마 제그와다 나 잠냐발에 챙경 체면중
1: 디북을 남사지 피나 초조 체가 신사다 남사 오마 데르주그리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데 데르주도 아무데 차나든 봐 차축 시축 집에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거든 마 차치 아디 내 가르스나 아맹원에서 샤감
2: 快上车不然后这是看烂死自己啊 오, 가봐 마시야.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튼 아면 가봐줘.
3: 물레즈 찌주가.
4: 그나 야, 什么 쏘도?
5: 초구르 참지 채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2: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면 가봐야.
3: 다 가봐 추지야다. 응애 장진주.
2: 다 가봐 추지신. 솜라 난립다 갈라 칼링염지 아면 가봐줘.
4: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토토토
5: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메지 쯔츠낭

0: 카바라 장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
1: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看，这就是那摄像机，这个女性的选秀孙中山站，对吧？跟着学。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接下来都是 Annelies
1: 走
0: 接下来接下来起来看完鱼
2: 아동생도아직기분을쓰고야
0: 아세
3: 쇼종생다만님도배다예바라게너부터오리오리숨기
0: 키랑게형도게
2: 이게진짜맞을지로봇이다